0: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1: 민족의 멜로디 프로시언입니다. 오늘 민족의 멜로디 첫 곡으로 조선족 노래 민속놀이 좋을 시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총국 조소르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21.3126657%, 21.3126658%, 21.3126587%.
1: 이 퍼센트수는 이미 멸종된 멸종위기종 비례입니다. 현재 매일 지구상에서 150가지 물종이 소멸되고 있고 생물종의 27%가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근대에 들어서 멸종 속도가 자연 상태보다 1000배나 빨라졌습니다.
0: 21.3126671%, 21.3126675%.
1: 생물 멸종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속히 정지 버튼을 눌러주지 않는다면 모자나 인류도 계량기 속 멸종 수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2: 이어서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들으실 노래는 동귀정.

0: 몽골족 노래입니다. 들으실 노래는 어머니.
1: 일루를 하라란 에그르트밀락슨 에이차슬류 아치타크민 인 호르왓 바흐울우 비치

0: 눈부신 아침 햇살과 함께 참내곰 용설이 처음 자기가 직접 찾아 먹이로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참내곰 보호연구기지의 손님으로 있었던 용설입니다. 선조들이 생활했던 삼림은 오늘날 용설들의 새 생활터전으로 되었습니다. 하루종 햇살이 가장 좋은데 젊은 따오기 부부가 마른 가지와 풀잎, 이끼를 물어와 보금자리를 짓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어딘가 초라해 보이지만 몇 개월 뒤면 새끼 따오기들이 이곳에서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무덥고 습한 오후 시간의 울음속, 금황색의 해남 아기 김팔 원숭이들이 오미를 꼭 끌어안고 10여 미터 높이의 수간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아기 김팔 원숭이들은 키위와 야생 요시를 먹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시간, 말집집에 하나둘 불이 밝혀지자 먼 길을 걸어 이곳에 닿은 아시아 코끼리 일가가 길 한길에 자리를 찾아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레일 그들은 새 요성길에 오릅니다. 룡리한 코끼리들은 새 집이 바로 저편에 아름다운 포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 과학적이고도 합리한 자연보호지책의 구축에 힘입어 중국의 90% 육지 생태 시스템, 71% 국가중점 보호, 야생 동식물 종들이 국가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야생 동물들이 안전하고도 광활한 서식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0: 같은 하늘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생물 다양성,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2: 이어서 가자 후속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첫 곡으로 들으실 노래는 청춘

0: 저 수수께끼 하나 맞춰볼까요?
1: 좋죠.
0: 설산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수도 꼭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너무 간단한데요. 물이죠.
0: 제가 말하려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1: 미세 플라스틱은 직경이 5mm 미만의 플라스틱 밀입자를 말합니다. 연간 인류 사회에서 산생되는 약 3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재보내주지 못하고 점차 잘게 부서져 생물순환 시스템에 진입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 세계 83%의 상수도 수질에서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됐고 적어도 50% 인류의 체내에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 그럼 이번에는 수학 문제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1: 얼마든지요.
0: 하루에 비닐봉투 두 장을 사용할 경우 1년이면 몇 장 정도 될까요?
1: 연계요.
0: 자, 수학 계산이 잘 안 되시는가 보는데요.
1: 네, 저희 뜻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끼니마다 플라스틱 성분이 섞인 음식물과 식용수를 마시지 않기 위해 비닐봉투, 가급적 면 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위해가 상당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우리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맙시다.
2: 가사 후속 노래를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들으실 노래는 흘러간 세월.

이것으로 오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이만줄이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성과 진행에 함강은 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참대곰 국가공원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단일물종으로 명명한 국가공원입니다. 감숙 사천 섬서, 세계성을 가로탄 참대곰 국가공원은 야생 참대곰 원생 서식지 70% 이상을 포괄하고 13개 참대곰 개체군 생태 통로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참대곰 국가공원은 야생 참대곰의 번식과 생존을 위해 생태 방어선을 구축하고 야생 개체군

0: 해체군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참대곰 국가공원은 중국 참대곰이 번식하고 생활하는 핵심 구역입니다. 2021년 공식 설립된 참대곰 국가공원은 총 면적이 2만 2천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그중 사천 성내의 면적이 전체 공원의 근 88%를 차지합니다. 사천성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 참대곰 수는 1,227마리, 이는 국가공원 내 야생 참대곰 수의 92%를 차지합니다. 중국과학원 생태환경연구센터 서유화 연구원은 참대곰은 실은 대표종이라며 참대곰을 통해 전반 생물 다양성 야생 동식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키우고 더 많은 자원이 보호 사업에 집중되도록 이끌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참대곰을 보호하면서 전반 지역을 보호하는 효과가 나게 하고 그 안에 통일적으로 분포된 우란갑, 금빛 원숭이, 뢰소 참대곰 등 많은 물종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원초성과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공원 건설과 관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있으며 자연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연경관이 가장 독특하며 자연유산이 가장 값지고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을 국가공원 체계에 포괄시키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더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60편 문화의 자신자강을 추진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여웅의 도시 남창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제남시 장구구 박물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마을도서관의 박사관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망종과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60편 문화의 자신자강을 추진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청석이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문화의 자신자강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문화를 더욱 찬란하게 빛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착안해 제기한 중대한 론단이고 중요한 과업으로서 우리 당의 드높은 문화적 자각성을 구현하였고 우리 당의 선명한 문화적 입장을 과시하였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전 국면에서 문화 건설의 중요한 지위를 한층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었고 문화의 역할과 문화 발전 법칙에 대한 우리 당의 인식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문화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융성하여야 국운이 흥하고 문화가 강해져야 민족이 강성해집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은 문화 건설을 역사상의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고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네 가지 자신감에 포함시키며 의식 형태 영역에서 시종 막스주의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제도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 체계의 하나의 근본적인 제도로 확립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핵심 가치 체계를 견지하는 것을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본 방략에 포함시켜 우리나라 문화 건설이 근본을 바로잡고 수정 혁신하도록 추진하고 의식 형태 영역의 형세가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도록 추진함으로써 당과 국가 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 데 막강한 긍정 에너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함에 있어서 문화는 대체할 수 없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오유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함에 있어 문화는 중요한 내용이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는 중요한 버팀목이며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에 있어 문화는 중요한 요인이고 전진 과정에 부딪히는 각종 위험과 도전을 이겨내며 있어 문화는 중요한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류 문명 진보를 추진함에 있어 문화의 중요한 지위를 살펴보고 시대의 거세찬 흐름 속에서 사회 변혁을 선도함에 있어 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파악하며 세계 정세의 복잡 다단한 변화 속에서 종합 국력을 형성함에 있어 문화의 중요한 영향을 인식하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 속에서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함에 있어 문화의 중요한 가치를 발휘하며 문화 건설을 당과 국가 사업 전반에 가장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역사적 능동 정신을 분발시켜 사회주의 문화 강국을 서둘러 건설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강대한 사상 선도력, 가치 선도력, 문화 결집력, 정신 추진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하는 것은 국군의 흥망성쇠와 관련되고 문화의 안전과 관련되며 민족 정신의 독립성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문화적 자신감은 보다 기초적이고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확고한 자신감이자 한 나라, 한 민족의 발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지구적인 역량입니다. 자신의 문화에 대하여 확고한 자신감을 가져야만 정도를 지키는 의지력, 분발 정진하는 원동력, 변혁 혁신하는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함에 있어서 우리는 충분한 이유와 충족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화민족의 가장 깊은 정신적 추구가 축적되어 있고 중화민족의 독특한 정신적 징표를 대표하며 중화민족의 지구적이고 강기한 결집력과 구심력을 형성하고 현 시기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자양하고 있는 중화민족의 5천여 년의 문명 발전 과정에 잉태한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당리 인민을 영도하여 혁명과 건설과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창조한 혁명 문화와 사회주의 선진 문화는 반드시 고수하여야 하는 정신적 고지이자 우리가 문화적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고 견실한 초석입니다. 우리의 문화적 자신감은 문화의 축적, 전승과 혁신 발전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실천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밝은 미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오늘의 세계에서 어느 정당,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느냐를 말하자면 다름 아닌 중국 공산당, 중화민공화국, 중화민족이 가장 자신감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더욱 자각적으로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증강하고 더욱 자각적으로 새로운 문화 사명을 떠매야 하며 실천과 창조 속에서 문화 창조를 진행하고 역사의 진보 속에서 문화의 진보를 이룩해야 합니다.

0: 동문화를 전승하며 날로 늘어나는 인민의 정신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단합 분투하는 공동의 사상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국가의 문화 소프트 파워와 중화 문화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확대하며 사회주의 문화 강국 건설을 앞으로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래 기다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여웅의 도시 남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산발이 둘러서고 강물이 도시와 함께하는 강남의 옛 도시 남창은 서쪽으로 소산을 기대고 북쪽으로 매령을 바라보며 감강이 도심을 가로질러 흐릅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옛도시 남창에서는 1927년 8월 1일 중국 공산당의 무력투쟁 시작과 중국 혁명군대 창건의 서막을 연 8.1 봉기가 일어나 군기가 휘날린 도시라 불리기도 합니다. 강서성의 북부, 감강과 무하의 하류, 파양호의 서쪽 호숫가에 위치한 남창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동시에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도 보유한 여웅의 도시입니다. 기원전 202년, 항고조 류방이 영음 후 관영에게 남창 일대를 수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듬해 관영은 오늘날 남창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4km 거리의 황성사 근처에 둘레 5km 이상의 성문 6개를 낸 토성을 축조했는데 당시 관성이라 불린 이 성이 바로 남창성의 시작입니다. 그로부터 장강도역 경제문화의 발전에 따라 남창성은 날로 확장되었습니다. 동진 때인 371년 내지 372년, 현지의 태수 범령이 대규모로 성을 보수하면서 동북쪽과 서남쪽에 두 개의 성문을 새로 냈습니다. 당나라 초반에 관성의 서북쪽에 성을 새로 축조했는데 청색의 벽돌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 뒤 685년과 809년 두 번에 걸쳐 남창성을 증축해 성곽이 한나라 때의 관성에 비해 배로 확대되고 둘레도 10km로 늘었습니다. 오늘날의 남창성은 바로 당나라 때 축조한 이 성을 기반으로 발전 확대되었습니다. 남창은 도시가 세워져서부터 줄곧 부와 주, 성, 도의 소재지로 인문경관이 아주 풍부하고 고건물이 즐비합니다. 당나라와 송나라 때 남창은 강남의 유명한 도시여서 당시 남창성에는 인구가 많고 누각과 정자가 즐비하며 아담한 정원과 아늑한 절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명소가 바로 등왕각입니다. 강남 3대 루각 중 으뜸인 등왕각은 당나라 때인 653년 당태종의 동생인 리원영이 홍주 자사로 있을 때 남창성 서쪽에 감강기슭에 지은 별채입니다. 리원영이 등왕으로 책봉받은 후 이 루각은 등왕각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당서 등왕전에는 강가에 우뚝 솟은 등왕각은 웅장함을 자랑하고 루각에 올라 저 멀리 바라보면 아름다운 경치가 한눈에 안겨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등왕각은 역대로 사대부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잔치를 베푸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당나라 시인 왕발이 귀성길에 이곳을 경유하다가 현지의 유지가 등왕각에서 베푼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높은 루각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향기로운 미주를 마신 왕발은 주흥에 이르러 즉석에서 천고의 절창이 된 시 등왕각서를 썼습니다. 그로부터 시는 루각으로 인해 더욱 멀리 전파되고 루각은 시로 인해 더 유명해졌습니다. 당나라 시인들인 백거이와 두목, 북송의 문학자들인 구양수와 증공, 왕안석, 동진의 서희가 왕이지, 남송의 시인 신기질 등도 모두 등왕각에 올라 작품을 남겼습니다. 1300여 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등왕각은 28차례나 무너졌다가 다시 지었으며 현재 건물은 1985년에 개축한 것입니다. 송나라 때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등왕각은 강가에 우뚝 솟아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54.4m 높이의 루각은 겉으로 보기에는 3층이지만 사실은 6층으로 되어 있고 지붕에 푸른 기와를 얹었으며 조각이 즐비한 붉은 기둥이 소박하면서도 우아합니다.
등원각에 올라서면 감강과 남창의 아름다운 경관이 한눈에 보여 마음이 탁 트입니다. 남창시 남쪽에 위치한 청운보는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한 도관입니다. 기원전 6세기 주령왕의 아들 진이 이곳에서 단약을 구웠다고 전해집니다. 동진 때 도교 정파가 창설되면서 321년부터 이곳은 도교암자가 되었고 청나라 때인 166년 명태조의 제10대 손인 주탑이 이곳에 은둔하면서 청운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청운보의 주요 전각들인 관제전과 료조전, 호조전은 중심선에 한 일자로 줄지어 있고 건물들은 구불구불하고 아늑한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서법과 정교한 시문으로 유능한 주탑은 특히 서예 분야에서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탑이 심플한 필치로 산수의 경지를 그리는 대가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팔대산인이라고 부릅니다. 청운보에 조성된 팔대산인 기념관에는 주탑의 명시와 명화 외에 그의 동생인 주석회, 대나무 그림으로 유명한 청나라 화가 정판교, 근대 중국의 유명한 화가 제백석 등의 작품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남창이 여웅의 도시라 불리게 된 것은 1927년 8월 1일부터입니다. 당시 주울래와 주덕, 하룡, 엽정, 유백승 등이 남창에서 시대적 의미를 가지는 8일 남창봉기를 지휘해 중국혁명의 새로운 기원을 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1927년 8월 1일은 중국의 혁명 역사에 기록되고 중국 군대의 건군 기념일로 되었으며 남창은 군기가 처음으로 휘날린 여웅의 도시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남창에는 또 1920년대에 많은 혁명 사적지들이 보존되어 사람들에게 중국 혁명의 어려우면서도 눈부신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8일 남창봉기 총지휘부 사적지와 8일 남창봉기 기념관, 하룡 지휘부 사적지, 엽정 지휘부 사적지, 신사군 군부 사적지 등입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노래 가을잎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제남시 장구구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제남시 장구구 박물관은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제남시 장구구 쌍산 서가와 경십동로 교차로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면적은 약 3만 평방미터입니다. 제남시 장구구 박물관의 전반 건축은 불규칙적인 삼각형으로서 현 단계 진열 전시는 1층에 있습니다. 서청에 들어서면 커다란 한 폭의 대형 한백옥 조각벽이 장구의 깊은 역사 문화 바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전시로는 장구 역사문물전과 락장 한묘 문물전이 있으며 소장품으로는 도자기, 동기, 철기, 목기, 고적, 서화, 석기, 혁명 문물 등이 있습니다. 2022년 말까지 제남시 장구구 박물관에는 소장품 2만 6천 점, 문물 380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됐습니다. 제남시 장구구 박물관의 고대 화폐 정품전은 조용히 천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각기 다르고 찬란한 빛의 고대 화폐들이 정교하고 설계된 불빛 안에서 관중들을 끌어모여 발걸음을 멈추고 교류하도록 합니다. 아이들은 발끝을 세우고 호기심을 안고 유리창 안에 기이한 금속 조각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순간 역사의 무게와 어린이들의 호기심이 완벽하게 융합됩니다. 전국 10대 고고학 새 발견 전시전에는 장구 초가 유적지, 성자의 유적지 등 중대한 고고학 성과들이 사람들에게 오래된 문명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도자기와 신비한 옥기 그림은 수천 년 전 선민들의 지혜와 창조력을 생동하게 보여줬으며 역사와 현재의 경계를 녹여버렸습니다. 장구의 유구한 역사는 문화 축적을 잉태하고 풍부한 문화 문물을 남겼습니다. 지상과 지하의 문물, 유적 위에도 많은 소장품들이 있으며 1100년을 걸쳐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물은 응고된 역사로 장구라는 이 땅의 역사와 휘황함을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시대의 락인을 찍으며 풍부하면서도 소박하고 간단하면서도 휘황하며 장구 인민들의 소박함 속에서 더 빛을 발했습니다. 제남시 장구구 박물관은 소장한 문물들을 정리하고 도자기, 동경, 자기 조각판 등 진귀한 문물을 선발해 전시함으로써 관중들에게 아름다움을 선보였습니다. 문물의 정교함을 감상하고 문명의 휘황함을 느끼면서 역사의 침전을 느끼고 역사에 대한 사고를 불러일으켜 장구의 역사 문화에 대한 정감을 증강시킬 것입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4: 그렇지.
3: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4: 그게...

0: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마을 도서관의 박사 관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동 림기의 작은 마을인 항도촌에는 특별한 도서관 하나가 있습니다. 도서관의 이름은 사원이고 모든 이에게 무료로 개방하며 그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습니다. 이 도서관은 관장인 주경규의 세 칸짜리 낡은 집을 개조해 만든 것입니다. 주경규 관장은 항도촌에서 나온 문학 박사입니다. 사원이란 이름의 이 도서관은 개설된 지 5년 만에 항도촌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자발적으로 세워진 이 마을 도서관은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 이는 또 어떻게 마을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고 있을까요? 아침 8시면 사원 도서관에 문이 열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서관은 아이들로 가득 찹니다. 특히 주말과 방학이면 아이들은 일찍 사원 도서관을 찾아 숙제를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골라 조용히 앉아 읽습니다. 학부모 왕조우는 도서관이 출근하는 곳과 매우 가까워 출근할 때면 아이를 도서관에 데려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맡길 수 있으니 부모님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모두 리로운 것입니다. 도서관 관장인 주경규도 이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주경규는 어릴 때부터 독서를 즐겼으나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터라 그에게는 읽을 책도 없었고 심지어 학비 마련조차 어려웠습니다.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것, 이는 그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책이 없었습니다. 당시 집에는 오직 형이 중학교를 다닐 때 읽던 책 당시와 송사 두 권뿐이었는데 심지어 그마저도 불법 복제품이었습니다. 제가 20년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온 가족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과 여동생도 저를 위해 공부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또 선생님들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그 어떠한 말로도 다 할 수 없습니다. 문학에 대한 열애로 2018년 주경규는 상해 직장을 그만두고 계속해 문학 공부를 이어갔으며 끝내 상해 교통대학 문학 박사 학위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는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소학교 친구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의 집에는 서재는커녕 책상도 변변치 못했고 읽을 수 있는 책도 없었습니다. 또 마을 교통이 편리하지 않다 보니 시내에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시내 도서관에 보내려면 부모님은 시간도 돈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도서관을 마을에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도서관이 생긴다면 집문만 나서면 도서관에 도착할 수 있기에 부모님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도서관 설립이란 결정을 내려서부터 행동에 옮기기까지 2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는 망설임도 있었고 동요도 있었습니다. 당시 주경규의 학업과 사업 모두 확정되지 않았고 그는 상해와 림기 두 곳을 뛰어다니느라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도서관을 차린다는 것은 장소도 필요하고 인력과 비용 투입 모두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마저 힘들게 박사시험에 합격하고는 또다시 농촌으로 돌아와 고생을 사수한다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경규는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은 상태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도서관을 차려주고 싶은 마음은 갈수록 절박해졌지만 그는 또 다른 난제에 부딪혔습니다. 도서관을 어디에 지어야 할까? 주경규는 자신의 집으로 눈길을 돌렸고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지지했고 이는 주경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전폭 지지를 얻었지만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면서 일부 친척과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생활 환경과 직장을 포기하고는 돈도 벌지 못하고 심지어 돈을 들여야 하는 일을 한다니 말입니다. 주경규는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을 친구들도 그를 지원하기에 나섰고 그를 도와 모금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모은 돈 8만 원으로 책과 도서관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했고 인테리어에도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주도하에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 방 하나를 먼저 마치고 다른 방으로 옮기면 아이들은 그새를 못 참고 완성한 방에 들어가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비붕 부관장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한평생 농산일만 해왔습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책 한 주머니를 저에게 가져다 주며 도서관을 짓고 있지 않냐며 조금이라도 보태라고 하시더군요. 70세가 넘는 분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토록 지지해 주시니 너무 감개무량했습니다. 현재 사원 도서관 책장에는 다양한 분야의 도서 2만여 권이 마련되어 있으며 아이들은 조용하고 깔끔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골라 읽을 수 있습니다. 주경규는 상해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의 아버지 주성림이 도서관 관리를 도맡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방끈도 짧은 사람이 어떻게 임하냐며 물러섰지만 그래도 아들 부탁에 선뜻 나섰습니다. 도서관이 생긴 지 이젠 5년이 되어가지만 주경규는 아직도 아이들의 독서 꿈을 위해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5년 사이 도서관은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쾌적한 독서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침 8시면 주성림은 도서관으로 출근합니다. 사원 도서관 관리원이 된 후 그의 일과는 매우 충실해졌습니다. 도서들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도서 대여를 가르치고 또 도서관 청소도 해야 합니다. 휴식률도 없고 월급도 없지만 주성림은 자신이 하는 일에 푹 빠져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주성림에게 있어 이 일은 더욱이 안성맞춤입니다. 아이들은 주성림을 도서관 할아버지라고 친절하게 불렀으며 마을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 주경규는 박사과정을 마치고 상해 교통대학에서 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방학 되면 그는 항도촌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집이 아닌 그가 다니던 학교입니다. 그는 학교를 찾아 아이들의 학습 상황과 수요를 살펴보고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강의하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교실 밖으로 나와 더 큰 세상을 알아가도록 합니다. 앞으로 주경규는 사원 도서관 분관 두세 개를 더 설립하려다고 밝혔습니다. 취지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바로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원이란 이름은 주경규가 일하는 학교 교훈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는 고향 땅이 있었기에 자신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도서관에 불빛과 책향기를 가득 채워 고향 땅에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오랜 친구들의 도움, 그리고 사회인사들의 따뜻한 응원까지 더해져 이 마을 도서관은 온기와 활력으로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힘이 모여 아이들이 믿고 디딜 수 있는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계단을 이루었으며 아이들은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 산 너머의 산과 별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차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반갑다 친구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문화순례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망종과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종은 종자가 싹트는 때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르러 까끌아기가 있는 밀이나 보리를 베고 또 까끌아기가 있는 벼를 심는다고 해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리 마당질을 하며 마지막 씨 뿌리기를 다그칩니다. 뽁국새 소리가 망종을 재촉한다는 말이 있듯이 창공을 날아예는 뽁국이와 종다리의 우짖음이 농산일을 재촉합니다. 음력으로는 4월 내지 5월경이고 양력으로는 6월 5일이나 6일에 해당하며 이날의 태양 환경은 75도입니다. 옛사람들은 망종으로부터 하지까지의 기간을 5일씩 3개호로 나눈 후 매개호의 특징을 잡아냈습니다. 초호에는 봄화제비가 생긴다는 말이 있듯이 봄화제비가 생겨나 곡식 잎사이를 뛰어다니며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중후에는 때까치가 울기 시작한다. 마루에는 새들이 울지 않는다고 새들이 자기의 후대를 위해 알을 까느라고 울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이 무렵은 모내기와 보리 베기에 알맞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보리는 익어서 먹게 되고 변모는 자라서 심게 되니 망종이오라는 말도 있습니다.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는 속담이 있듯이 망종까지는 모두 베어야 논에 벼도 심고 밭갈이도 하게 됩니다. 이는 망종을 넘기면 바람에 쓰러지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망종복이라 해서 망종이 일찍 들고 늦게 듬에 따라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칩니다. 음력 4월 내에 망종이 들면 보리 농사가 잘 되어 빨리 거둘 수 있으나 5월에 망종이 들면 그해 보리 농사가 늦게 되어 망종 내에도 보리 수확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또 망종까지는 보리를 베어야 논에 벼도 심고 밭 갈아 콩도 심게 됩니다. 망종을 넘기면 모내기가 늦어지고 바람에 보리가 넘어져 수확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보리는 씨 뿌릴 때는 100일, 거둘 때는 3일이라 할 정도로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보리를 수확한 후에는 보리 깍대기를 태워야 모내기에 편리합니다. 망종 때는 농산일이 끊이질 않고 연속으로 이어져 이를 멈추는 것을 잇는다고 망종이라고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농번기의 최고 절정인 것입니다. 모심기는 괴로운 일입니다. 논에 물이 많으면 심어도 모가 곧 뽑히고 적으면 구댕이가 쉽게 드러나 뿌리가 마릅니다. 또 모를 심으면 며칠간 목끝이 하얗게 마르는 죽사름을 시작합니다. 모자리에 있다가 옮겨오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잠시 죽은 듯이 있다가 뿌리를 내리면서 다시 기운차게 살아오르기 위해서입니다. 노래 가끔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중요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미얀마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0: 전국 단건설 사업 차담회의 습근평 단건설 사상 학습 관철 사업 해지가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리강 총리가 미얀마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0: 조락제가 14기 전공인대 상무위원회 제68차 위원장회를 주재했습니다.
1: 이란이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했다고 비로했습니다.
0: 요새요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0: 습금형 국가주석이 16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미얀마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습금형 국가주석은 16일 오전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미얀마 연방공화국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전화문 광장에서는 레포 21발이 올렸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실 주임 외교부 장관, 재정조세부 장관 등이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을 수행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공장 총수국연이며 중앙외사사업위원회 방공실 주임인 왕이, 중앙서기처서기이며 공무연인 왕소홍 등이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국악단이 미얀마와 중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은 습금형 주석의 안내하에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사열대에 돌아와 의장대 분열식을 사열했습니다.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은 습금형 주석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환영식 이후 습금형 주석과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이 회담했습니다. 습금형 주석은 중국과 미얀마는 한배 형제 같은 두터운 정을 나누고 있으며 수교 76년간 시종 동고동락하고 상부상좌하며 평화공존 오황원칙을 공동 창도하고 실천하며 국가 간 평등 상대하고 호혜상생하는 본보기를 수립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친밀, 성실, 호혜, 포용의 이념을 견지하며 미얀마와의 관계 발전을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하며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우호 정책은 미얀마 전 시민을 상대합니다. 중국은 주권과 영토 완전을 수호하는 미얀마의 입지를 확고히 지지하고 미얀마 신임 정부가 발전과 안전을 통합 추진해 국정에 어울리고 인민이 옹호하는 올바른 발전의 길을 도모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습금형 주석은 올해는 중국이 15차 회는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와 함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정치 면에서의 친선과 상호 신뢰, 발전 면에서의 호혜 협력, 안전 면에서의 조율과 상호 촉진, 임무 면에서의 융합과 상호 참조를 추진하는 중국 미얀마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려 합니다. 이로써 양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석금형 주석은 중국은 미얀마와 국경을 가장 길게 공유하고 있는 이웃 나라로 양국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화와 혼란이 뒤섞인 국제정세에서 쌍방은 전략적 명속함과 정력을 유지하고 단결과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미얀마경제회랑은 양국이 일대로 공동건설을 함께 추진하는 대표적 프로젝트입니다. 쌍방은 안전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중점 프로젝트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미얀마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중국은 미얀마의 지진 후 복구 건설을 힘써 지지하며 작고도 아름다운 원조를 더 많이 실행해 양국 간 호혜 협력의 이야기를 함께 잘 엮어갈 것입니다. 쌍방은 인터넷 도박과 보이스피싱, 마약 밀수 등 범죄 활동을 지속적으로 엄하게 단속해 양국 인민의 리익과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중국은 미얀마 각측이 평화회담을 통해 평화와 화해를 추진하고 미얀마 북부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이는 미얀마 국가와 인민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리익에 부합됩니다.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은 미얀마와 중국 간 한배의 형제 같은 정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양국은 시종 서로 돕고 지지해왔으며 평화 공존 오황 원칙을 견지하면서 확고한 설린 친선 동반자 관계를 건립했다고 표했습니다. 양국 관계는 동고동락하는 운명 공동체 구축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중국이 미얀마의 발전과 안정, 평화, 화해를 위해 장기적으로 사심없는 지지를 제공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미얀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할 것입니다. 미얀마 신임 정부는 최선을 다해 국내 평화와 발전을 추진하고 국정에 어울리는 정치 제도와 발전의 길을 적극 모색할 것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미얀마를 포함한 아시아 이웃나라의 중요한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중국과 함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고 미얀마와 중국 경제 회랑을 공동 건설하며 무역 투자 수준을 격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미얀마에는 중국 기업과 인원의 안전을 크게 중시하고 전력을 다해 보장할 것입니다. 미얀마는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터넷 도박과 보이스 피싱을 단호히 단속하며 변강 안전과 안정을 수호할 것입니다. 미얀마는 습금형 주석이 제기한 4대 글로벌 창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중국과 함께 다자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회담 이후 양국 정상은 교통, 민생 등 분야의 여러 협력 문서 체결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이날 점심 습금형 주석은 인민대회당 금색 대청에서 민 아웅 흘랭 대통령을 위한 환영 연회를 열었습니다. 왕이, 왕소홍이 상술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1: 15일에 열린 전국 당건설 사업 좌담회가 습근평 당건설 사상 학습 관철과 관련해 사업 배치를 했습니다. 이는 조항과 국가기관 광범한 당원 간부들 속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는 근본 준칙이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하는 것은 당면과 근무 한식이 전당의 중요한 정치적 임무라고 인정했습니다. 자각적으로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활용해 당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써 당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은 어떠한 장기 집권에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또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둘러싸고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면서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조항과 국가기관의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내포가 풍부하고 체계가 엄밀하며 막스주의 당건설을 발전시키는 면에서 중대한 독창적 기여를 하고 당과 국가에 있어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장원한 지도적 의의를 갖는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중공조항조직부 당건설연구소 부소장 류명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막스주의 당건설 학설의 발전을 위해 중대한 독창적 기여를 했으며 그 강대한 진리의 힘은 실천을 통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표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 당은 쇠를 단조하려면 스스로 단단해야 한다는 자세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관리하는 것을 당의 장기적 전략과 영원한 과제로 삼고 네 가지 전면 전략 배치에 포함시켰습니다. 혁명적 단련 과정에 당은 더 강건해졌고 당과 국가 사업이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맞이하는 데 근본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중공조항선전부 리론국 국장 진계청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위대한 실천의 체계적 총화이자 리론적 승화로서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고 막스주의 당건설 학설의 혁신과 발전을 추진한 중대한 리론적 성과라고 표했습니다. 이 사상은 전당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 깊이 터득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막강한 힘을 더 폭넓게 응집했으며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를 갖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하고 관철하는 것을 중요한 정치적 과업으로 삼고 고품질 당건설로 선전 사상 문화 사업이 부단히 새 기상을 보이고 새 역할을 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공중앙당학교 당건설 교수연구부 부주임인 왕동기 교수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는 근본 준칙이라고 표했습니다. 이 사상은 마크스주의 과학 이론에서 유래됐고 중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에 뿌리를 두었으며 신시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위대한 실천 속에서 잉태했기에 실천 기초가 튼튼하고 이론적 유래가 심오합니다. 14가지를 견지하는 것은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을 흥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며 강국 부흥 등 사이의 내적 연계를 깊이 파악하고 당의 지도와 당 건설을 통합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는 습근평 종서기가 신시대 당 건설과 관련해 제기한 상징적이고 선도적인 새 리념, 새 사상, 새 전략의 집약적 개괄입니다. 중앙정법위원회 기관당위원회 일상업무 담당 부서기 류우비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14가지 견지는 내포가 풍부하고 체계가 엄밀하며

0: 평 당건설 사상을 주동적으로 활용해 당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써 당 사업이 부단히 새 국면을 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관당위원회 부석이 막천명은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철하는 것을 당면과 근무한식이 중요한 정치적 과업으로 삼고 당건설과 업무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신질생산력 육성,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 민생보장과 개선, 녹색 저탄소 전환, 발전과 안전의 통합 추진 등 중점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못 박는 정신으로 고품질 당건설을 통해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과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양호한 출발을 위해 튼튼한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당건설 사업국 부국장 정소중은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에 대한 학습과 관철을 중요한 정치적 임무로 삼고 두 가지 황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 깊이 터득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과 결합해 고품질 당건설로 국유자산 조항기업이 과학기술혁신, 산업통제, 안전지탱의 직책과 사명을 더 잘 수행하도록 인도하고 보장함으로써 강국건설, 민족부흥의 초석과 기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중국인민은행 판공청 류괭화 주임은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금융사업의 정치성, 인민성을 깊이 파악하며 금융사업에 대한 당조항의 집중 통일 지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당건설 사업을 실물 경제에 대한 서비스, 금융 리스크 예방 통제, 금융개혁 심층 추진과 융합하고 직책을 다하는 실제적 행동으로 경제사회 발전 대국을 위해 힘써 기여하고 중국 특색 금융 발전의 길을 드팀없이 걸어나갈 것입니다.
1: 공무원이강 총리가 16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미얀마민 아웅 클라잉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습근평 주석이 대통령 선생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심화하고 발전시킬 때 대한 심층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와 함께 양국 정상의 전략적 인도에 따라 전통 우위를 고양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다지며 무역투자, 집법안전, 인문 등 분야에서 쌍무협력을 심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미얀마 경제회란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함으로써 양국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쌍방은 타자 간 조율과 협력을 밀접히 하고 발전 도상국의 공동 리익을 소화하며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추진해야 합니다. 민 아웅 클라잉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미얀마는 중국과 함께 경제무역, 이문 분야의 협력을 밀접히 하고 다자 간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조신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조치를 통해 미얀마에는 중국 인원과 기구, 프로젝트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오종룡이 접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0: 7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68차 위원장 회의가 16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제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를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회의는 제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상표법 수정 초안, 공인회계사법 수정 초안, 검찰공익소송법 초안, 남극활동과 환경보호법 초안, 국가소방구조인원법 초안을 심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출한 정부구매법 수정 초안 상정 요청을 심의하고 국무원이 제출한 입찰법 수정 초안과 금융법 초안, 중국인민은행법 수정 초안, 향항특별행정구의 황강통상구, 향항측 통상구와 관련 연장구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할 때 대한 결정 초안 상정 요청 등을 심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위원장 회의

0: 이가 건의한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의정에는 또 2025년 중앙결산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를 심의하고 2025년 중앙결산을 심사하고 비준하며 2025년도 중앙예산집행과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국무원 심계사업 보고를 심의하는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법치선전교양 제8차 5개년 계획 실시 상황, 전국통일대시장 건설사업 상황, 광동 향항 5문 광역도시권 내륙 9개 시에서 향항 법률 사업자와 5문 개업 변호사의 내륙 자질 취득과 변호사 직업 시범 사업 상황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를 심의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에 대한 방문, 중국 러시아 의회 협력위원회 제11차 회의 참석 상황에 관한 조락재 위원장의 서면 보고를 심의합니다. 또한 개별 대표의 대표 자격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의 보고와 임면안 등을 심의합니다. 위원장 회의는 또 국무원이 상무위원회 의견 처리 상황을 정리한 보고와 관련 전문위원회와 사업위원회 의견 등도 심의했습니다. 위원장 회의에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류기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의정 초안과 일정 배치 등을 회보했습니다.
1: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16일 오후 복경에서 미얀마 민 아웅클라잉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과 미얀마는 산과 물이 잇따은 이웃나라이며 한 배의 형제라 불리는 두터운 혈육의 정을 나눠온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형 주석은 대통령 선생과 중요한 회담을 가졌고 이번 회담은 중국 미얀마 운명 공동체 구축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중국은 미얀마와 함께 양국 정상 간 중요 합의를 근본 지침으로 삼아 설린 우호를 견제하고 호혜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 미얀마 운명 공동체 구축의 시대적 함의를 끊임없이 풍부히 해나가길 바랍니다. 아울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미얀마 연방의회와 여러 차원,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립법 경험 교류와 상호 참조를 강화해 양국 관계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민 아웅클라잉 대통령은 미얀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굳건히 지키며 어떤 형태의 이른바 대만 독립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석금형 주석이 제안한 4대 글로벌 창의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또한 중국과 호혜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립법기관 간 립법교류와 전문위원회, 인력 양성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바랍니다. 정중래가 접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16일 오후 민 아웅클라잉 대통령은 초남은 광장을 찾아 인민영웅기념비에 헌화했습니다.
0: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왕호령이 16일 북경에서 네팔 시시르 가날 외무장관을 접견했습니다. 왕호령 정협주석은 2019년 습근평 주석의 역사적인 네팔 국빈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발전과 번영을 지향하는 세대 우호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네팔과 함께 양국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하에 고위층 왕래를 유지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실질적 협력을 심화해 양국 관계가 꾸준히 전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 정협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시시르 가날 외무장관은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하며 습근평 주석의 지도하에 중국이 반드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팔과 중국 간 진서는 평화 공존 오항 원칙을 토대로 세워졌으며 네팔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어떤 세력도 네팔 영토를 반중국 활동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팔은 중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발전과 번영을 함께 누리길 기대합니다. 왕동봉 등이 접견에 배석했습니다.
1: 한정 국가 부주석이 16일 오전 산동 청도에서 제7회 다국적 기업 지도자 청도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했습니다. 한종 부주석은 습금형 주석이 다국적 기업의 중국 내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외자 기업들이 중국의 개혁 개방과 현대화 건설 과정에서 수행한 중량 역할을 여러 차례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 오면서 세계 경제 성장의 안전장치이자 동력원으로 작용하고 다국적 기업의 넓은 무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국적 기업의 중국 내 투자와 진출, 건전한 발전을 확고히 지지하며 상생 협력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종 부주석은 네 가지 권위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거대 소비 시장을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내 투자와 배치를 늘리고 량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성장 공간을 꾸준히 확장하길 바랍니다. 둘째, 산업 고도화의 새 기회를 함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내 산업 협력을 심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 혁신 협력의 새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길 바랍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의 혁신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더 탄력 있고 활력이 넘치며 경쟁력을 갖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길 바랍니다. 넷째, 개방 협력의 새 국면을 함께 열어가길 바랍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객관적 경제 법칙에 따라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국제 경제 환경을 굳건히 수호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함께 수호하길 바랍니다. 한종 부주석은 중국은 항상 개방형 세계 경제의 건설자이자 글로벌 공동 발전의 추진자이며 또한 각국 기업 간 호혜 협력의 지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과 함께 전진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계속해 중국에 투자하고 현재 깊이 뿌리를 내리며 중국이라는 토양에서 보다 더 크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청도 정상회의는 다국적 기업과 중국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함께하며 새롭게 미래를 향해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회의는 정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경내외 업계협회 상회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0: 제19회 중화도서 특수공헌상 시상식이 16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12개국 작가, 번역가, 출판인 총 15명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중화도서 특수공헌상은 중국 출판계가 해외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최고 권위상으로 2005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67개국 234명의 작가와 번역가, 출판인들을 포상해왔습니다.
1: 국가통계국이 16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월은 생산과 공급이 안정 속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고용과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국민경제 전반적 안정과 혁신질적 고도화 발전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사회 소비 상품과 소비수 소매 총액 지표를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2.8%의 성장폭을 기록했습니다. 국가통계국 대변인이자 총경제사이며 국민경제종합통계사 사장인 부룽휘는 상품과 소비수 판매를 종합해보면 소비시장은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질적 고도화 추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소비수 소매액의 동기 대비 성장폭은 5.4%로 상품 소매액 성장폭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5월 전국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월 대비 4.5% 상승하고 성장 속도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빨라졌으며 전월 대비 성장폭은 0.4%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등 면에서 새로운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국 대변인이며 국민경제종합통계사 부사장인 왕관화는 공업구조의 고도화가 정보기술과 현대금융, 현대물류, 상무서비스 등 생산성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5월 정보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업은 11.3% 성장하고 임대와 상무서비스업은 10.9% 성장했으며 금융업은 7.0% 성장폭을 기록했습니다. 이같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은 서비스업이 제조업 하드 파워를 지탱하는 핵심 소프트 파워가 되었습니다. 민생 분야에서는 고용과 물가가 총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5월 공업 생산자 출하 가격 지수의 상승폭은 4월에 2.8%에서 3.9%로 확대되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왕관아 부사장은 경제 운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산업망과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이 강하고 상품 서비스 공급도 비교적 충분해 공급 보상과 물가 안정 정책들이 요효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 국무원 보도 판공실이 16일 새 로정의 분투자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문화관광 영역의 대표 5명이 문화관광의 매력을 꽃피우고 아름다운 생활을 함께하자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국내외 기자들과 교류하면서 소도시의 책향기를 지키고 문예창작 영역에 깊이 뿌리내리며 혁명정신을 전승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농업농촌부에 따르면 6월 16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여름밀 수확 면적은 3억 1천만 모, 수확 진도는 90%를 웃돌았습니다.
0: 교육부 햇빛 지원 정보 서비스 시스템이 6월 16일 승격을 마친 후 전국 수험생들에게 무료 개방했습니다. 지원 참고, 대학 조회, 전공 조회, 생애 발전 평가, 직업 전망, 응시 지침 등 6대 핵심 기능을 갖춘 시스템은 31개 성과자치구 직할시의 본과 전문대학의 일반 지원 선별을 지원합니다.
1: 정례 해서주 직할구에서 16일 리히터 6.3 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국가재해방지감소구제위원회, 판공실 등 3개 부문이 정례성에 조항재해구조물자 만 건을 조달했습니다. 공무원 지진대처재해구조지휘부 판공실과 응급관리부는 정례 해서주 지진에 대해 국가지진재해 4급 비상대응을 가동하고 실무조를 파견해 구조와 복구사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0: 이란 언론이 16일 보도한 데 따르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19일 전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16일 대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 거래소의 7월 인도분 경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5.82% 하락한 $76.05, 8월 인도분 런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5.06% 하락한 $78.96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1: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박민걸, 강설화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울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미국 Z세대가 중국 관광 여행에 매료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동 위기로 일본의 바나나 공급이 어려워진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역사적 자신감을 높이고 단합과 통일을 증진하며 투쟁 정신을 강화하자를 보내드립니다.

0: 이 글은 습근평이 중공중앙 정치국 당사 학습 교양 특정 주제 민주 생활회를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특정 주제 민주 생활회는 아주 성과적으로 원만히 개최됐습니다. 이번 민주 생활회는 사상을 교류하고 문제를 점검하고 방향을 명확히 하는 회의고 중앙 정치국 동지들의 당사 학습 교양 성과를 점검하는 회의로서 20차 당대회의 성과적인 개최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건의는 중앙 정치국의 업무를 개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100년 동안 인민을 단합인솔해 세계가 주목하는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고 더없이 소중한 역사적 경험을 쌓으면서 빛나는 로정을 걸어왔습니다. 당의 역사는 가장 생동하고 가장 설득력 있는 교과서입니다. 우리 당은 줄곧 당사 학습 교양을 중시해왔습니다. 역사적 행정에 대한 인식이 전면적일수록 역사적 법칙에 대한 파악이 심층적일수록 우리 당은 더 풍부한 역사적 지혜를 갖추고 더 능동적으로 전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올해 당중앙은 전당과 전사회적으로 당사를 총화하고 학습하고 교양하고 선진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전당 동지들이 역사를 배워 리치를 깨치고 자신감을 증진하며 덕을 숭상하고 실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역사적 자신감을 높이고 단합과 동의를 증진하며 투쟁정신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과행길에서 꾸준히 훌륭한 답안지를 제출할 수 있는 관건은 확고한 역사적 자신감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당은 중국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류의 진보를 도모하고 세계의 대동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천하위공의 자세로 세상의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당이 역사적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뒷심이고 우리 당이 중국에서 집권하고 장기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역사적 자신감이며 또한 우리 당이 인민을 단합인솔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 자신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중국 공산당은 역사와 인민의 선택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인지력은 역사적 자신감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18차 당대회 후 우리는 유물론적 역사관과 올바른 당사관을 견지하면서 당과 국가의 역사와 관련한 근본 문제를 바로잡음으로써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잘 해결하려면 당이 당의 역사에 대해 정중하고 전면적이며 권위적으로 과학적인 총화를 하고 이에 기반해 당사에 대한 총화와 학습, 교양과 선전을 꾸준히 추진해 올바른 당사관이 더 넓은 범위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정사가 전당과 전사회의 공동인식이 되게 함으로써 광범한 당원과 간부, 전체 인민, 특히 광범한 청년들이 역사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역사적 기억을 강화하며 신심 가득히 앞으로 나아가도록 교양해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당의 단합과 통일은 당의 생명입니다. 역사를 총화하는 가운데서 사상을 통일하고 행동을 통일하는 것은 우리 당의 성공적 경험입니다. 당의 단합과 통일은 우선 정치면에서의 단합과 통일입니다. 18차 당대회 후 전체 당원들의 공동 노력으로 당의 단합과 통일은 새로운 높이에 이르렀습니다. 당중앙은 당중앙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 결의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라는 이 중점을 두드러지게 내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당이 중대한 이론과 실천 문제에서 사상과 행동을 통일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데서 중대한 일을 갖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으로부터 오고 인민의 불이 내리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당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투데이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초장.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미국 Z세대가 중국 관광 여행에 매료된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중경에서는 사이버펑크 감성이 물씬 풍기는 산성의 야경을 구경하고, 상해에서는 현대적인 도시 생활을 만끽하며 또한 스마트 호텔과 봉사 로봇을 통해 과학기술이 일상생활에 녹아든 모습을 만끽하는 등 최근 다수의 외신들이 점점 더 많은 미국 Z세대와 해외 젊은이들이 여행 목적지로 중국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Z세대의 국제 여행객들에게 중국은 더 이상 장성, 고궁, 병마용 같은 전통 문화 보호의 집합체에 그치지 않고 현대 도시와 디지털 생활, 다양한 소비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리상적인 목적지입니다. 20세 미국 여행 내용 창작자 리드 애덤스는 어린 시절 인터넷 지도를 통해 중국을 관찰했습니다. 수년간 그는 중국 도시와 농촌의 현대화 시설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며 중국의 발전 과정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사천성 성도, 상해, 중경 등지를 여행한 뒤 자신의 체험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고 해당 내용은 현재 조회수 400만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리드 애덤스의 사례를 보도하면서 여러 미국 Z세대가 소셜미디어와 직접적인 여행을 통해 중국을 새롭게 알아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젊은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중국의 고속철도, 도시교통, 공공안전과 소비 편의성을 접하면서 직접 중국을 방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국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현대적인 도시 생활 방식을 직접 관찰하는 체험이기도 합니다. 미국 타임지의 분석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차이니즈 에라, 차이나멕싱 등 신조어는 중국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한 미국 젊은 층의 관심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관심은 중국을 미국 젊은이들의 일상 화제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차이나멕싱 열풍이 미국 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은 중국의 첨단 기술 강국 이미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먼저 중국의 모습을 접한 뒤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체험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 Z세대가 특히 중국의 현대 생활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마트 호텔의 봉사 로봇,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택배 배송, 도시 철도 교통, 다양한 소비 장면 등이 그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구로 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이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중국의 고속철, 도시 기반 시설, 기술 응용이 많은 미국 젊은 여행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중국 여행은 현대 도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밀집된 도시 시설, 효율적인 디지털 봉사는 그들이 종전에 상상하던 중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이들의 중국 관련 보고와 경험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미국과 중국의 생활 방식을 비교하는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싱가포르의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는 중경을 보도하면서 중경이 이미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선택하는 여행 목적지로 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독특한 산성의 지형과 립체 교통은 중경이 자연스럽게 주목받을 만한 시각적 조건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건물 사이를 관통하는 철도 교통, 산을 따라 지어진 건물들, 층층이 이어진 골목길, 화려한 야경이 함께 어우러져 강력한 시각적 향수를 만들어냅니다. 스마트폰으로 여행을 기록하는 데 익숙한 Z세대 국제 여행객들에게 이러한 도시 공간은 타고난 전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영문판은 많은 외국 인플루언서들이 틱톡 등 플랫폼을 통해 여행 체크인을 하며 중국 도시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보도는 특히 중경이 강렬한 시각적 충격, 립체 교통, 미래지향적인 도시 경관 덕분에 해외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영상들은 기존의 인상과는 다른 중국의 이미지를 제공해줍니다. 상상 속의 중국에서 화면 속의 중국으로, 그리고 여행 목적지 중국까지 외신은 해외 젊은이들의 눈에서 중국이 변화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Z세대들은 짧은 동영상, 라이브 방송, 사진과 글, 실시간 소통을 통해 여행 중 보고 들은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중국을 요애하는 창구로 되고 있습니다. 미국 퓨 리서치 센터가 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면

0: 이를테면 50세 미만 미국인의 약 3분의 1이 중국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해당 여론조사를 인용하여 중국 입경 관광 열풍을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소셜미디어에서 인터넷 내용을 자주 접하는 젊은 미국인들이 기성세대보다 중국에 대해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소셜미디어상의 중국 관련 내용, 중국에 대한 외국 관광객들의 호기심 그리고 비자 간소화 조치가 함께 중국 입경 관광의 빠른 회복을 촉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1, 4분기 외국인 입국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했습니다. 미국 뉴스 사이트 엑시오스는 해당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한 젊은 미국인들의 인식이 변화했다고 전했습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의 미국인 중 상당수는 중국이 이미 상당한 글로벌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매체는 기성세대와 비교했을 때 젊은 미국인들이 소셜미디어, 유행문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중국을 더 많이 접하면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더 이상 전통적인 서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웹사이트는 중국인이 되기라는 인터넷 열풍이 관광 산업의 호재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글은 소셜미디어에서 중국 문화와 중국 상품, 중국 여행 경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구체적인 소비와 관광 수요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피통신은 중국 입경 관광이 뜨거워짐에 따라 중국이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비자 면제와 같은 편의 정책 외에도 모바일 결제 확대, 공항 봉사 개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더 유연한 숙박 선택 제공 등 일련의 지원 조치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이러한 조치들이 국제 관광객들의 중국 여행 체험을 향상시키고 중국이 국제 관광 목적지로서의 흡인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중동 위기로 일본의 바나나 공급이 어려워진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퇴근 시간 일본 도쿄의 한 슈퍼마켓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매장이 유난히 분주해 보입니다. 과일 코너에서는 바나나가 입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많은 손님이 슈퍼마켓에 들어서자마자 바나나 한 봉지를 집어들기도 하고 일부는 진열대 앞에 멈춰서서 다양한 품종과 규격의 가격을 하나하나 비교해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기자가 전문에게 최근 바나나 가격이 올랐는지 물었지만 전문은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고 그저 웃으며 요즘에는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판매하는 바나나의 99% 이상은 수입에 의존합니다. 2020년 바나나 수입량은 약 106만 톤에 달했습니다. 중동 정세의 영향으로 일본의 나프타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그 파생물인 바나나 숙성용 에틸렌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많은 바나나 수입 업체들은 향후 두 달 내에 에틸렌 공급이 중단된다면 푸른 바나나를 제때 숙성시키지 못해 노란 바나나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나나와 석유를 연결지어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바나나는 수입될 당시에는 여전히 푸른빛을 띤 상태이고 일본에 도착한 후 에틸렌 가스로 가득 찬 숙성실에서 완전히 익히는 과정을 거쳐야만 슈퍼마켓 진열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에 차질이 빚어진 후 일본의 석유와 그 중요한 파생물인 나프타 수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4월 일본 에틸렌 공장의 가동률은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석유화학공업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의 4월 에틸렌 생산량은 28만 3,5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1% 감소했습니다. 생산 설비 가동률은 67.3%로 하락하여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199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식

0: 시장의 과일 가격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이 과일 사유를 실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960년대 이전에는 수입 제한 등의 영향으로 일본 바나나 가격이 매우 비쌌습니다. 한 연세가 지긋한 과일 가게 주인은 어렸을 때 바나나는 좀처럼 보기 드문 고급 과일이어서 병문안을 할 때에야 바나나를 사곤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1963년 일본이 바나나 수입 제한을 취소한 이후 한때 사치품이었던 바나나는 점차 일반 가정의 식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간 바나나 가격은 장기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장 서민적인 과일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일본 총무성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일본 가정의 연간 평균 바나나 구매량은 약 18.8kg에 달했습니다. 그렇기에 바나나 가격과 공급의 어떤 변화라도 시장의 주목을 받기 쉽습니다. 일본 바나나 수입업자 협회 아카시 히데지 비서장은 최근 일본이 지난 50년 중 가장 심각한 바나나 공급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카시 비서장은 현재 일본 슈퍼마켓의 바나나 공급은 대체로 정상적이지만 일부 수입업체는 이미 향후 2, 3개월 동안 필요한 에틸렌 공급을 확보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매업계는 점점 더 큰 비용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석유화학 제품과 관련된 포장, 운송 등 부문의 비용 상승이 점차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일본 다카이치 사나의 수상은 일본의 기존 나프타 비축량으로 2027년까지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실제 체감 온도와 정부 발표 사이에는 온도차가 존재합니다. 수입 바나나 가공량이 일본 전국의 약 30%를 차지하는 과일 기업 패밀리 신심은 자사 에틸렌 재고가 감소하고 있어서 국내외 새로운 공급 업체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고 일부 부문의 비용은 이미 거의 10배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름철에 접어들어 날이 점점 더 일찍 밝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찍 잠에서 깹니다. 이때 일부 사람들은 눈을 감고 30분 동안 더 늦잠을 자거나 침대에 누워 30분 동안 동영상을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30분 동안 아침 운동을 할 것을 전문가는 권장합니다. 30분 일찍 일어나 아침 운동을 하는 것이 정말 30분 늦잠을 자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운동을 조금만 꾸준히 하면 암 위험을 약 30% 줄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2026년 5월 국제 암 잡지에 발표된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점심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암 위험이 26%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면 똑같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 점심에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암 위험이 31%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총 9,038명의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 그들의 운동 습관에 따라 아침 운동형, 점심 운동형, 오후 운동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수면 습관에 따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류형,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류형, 불규칙한 수면 류형으로 구분했는데요. 최종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은 점심에 운동하는 사람에 비해 암 위험이 26% 감소했습니다. 아침 운동 플러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점심 운동 플러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에 비해 암 위험이 31% 감소했습니다. 이런 아침 운동의 보호작용은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진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는 아침 활동은 자연적인 일조기 리듬에 부합하기 때문에 암 예방 효과가 더욱 뚜렷하다고 합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전과 달리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챙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면서 프로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부릅니다. 민속놀이 좋을 시국.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가경제사회발전교획의 제도체계를 완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특별규획과 지역규획은 특정 분야와 특정 지역에서 국가발전규획의 실제적 실행을 뒷받침하는 데 착안하여 규획 내용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편성하고 규획의 목적성과 실행 가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규획 편성 절차를 엄격히 이행하고 사전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정하며 조문가의 공공결책 참여 제도를 완비하고 각 방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절차적 규범성을 통해 규획의 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규획 실시에 대한 전주기 관리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전 과정의 규획 실시 추진 기제를 구축하여 규획의 엄숙성과 권위를 수호해야 합니다. 실행 추진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각 지역과 각 부문은 실행 가능하고 평가 가능하며 곡과 가능한 목표 임무의 실시 배치를 제정하여 규제성 지표와 공공서비스, 생태환경보호, 안전보장 등 분야의 임무에 대해 책임의 분담 실행을 강화해야 하며 예상 지표와 산업발전, 구조조정 등 분야의 임무에 대해 량완 정책환경, 제재환경, 법치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감시평가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규획 실시 상황에 대한 동족 감시 측정을 진행하여 감시 측정 결과를 규획 실시의 강화 및 개선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규획 실시 상황에 대한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국가발전 규획 실시 상황을 조항 및 공무원의 제때 정시 보고하며 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재청해야 합니다. 평가를 거쳐 확실히 규획을 조정하거나 소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엄격히 심사 비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감독 효과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규획 실시 상황을 고과 평가 체계에 포함시키고 인민대표대회의 감독, 심계감독, 사회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감독 효과를 통해 규획의 목표 임무가 실제적으로 실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규획의 편성 및 실시에 대한 법치 보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종, 법에 따라 규획을 편성하고 실시하여 국가경제사회발전규획의 제도체계를 완비할 때 대한 당정의 규정 요구와 효과적인 실천 경험과 방법을 법률 형식으로 고착화시키고 국가발전규획법의 립법사업 행정을 서둘러 추진함으로써 국가발전규획이 전략적 방향 선도 역할을 도잘 발휘하도록 법치로 선도하고 보장해야 하며 제도적 우월성을 국정 운영의 효과성으로 도잘 조난시켜야 합니다. 계속하여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소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예산 제도를 완비할 때 대하여 중요한 포치를 했고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참답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재정세무체제 개혁의 중요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하고 새로운 개혁을 계획 추진하는 원칙과 요구를 종합히 파악하여 재반 개혁 임무의 실시를 착실하게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위대한 로종에서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은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적 시기입니다. 과학적인 재정세무체제는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고 시장 통일을 수호하며 사회 공평을 촉진하고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하는 제도적 보상입니다. 따라서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한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0: 눌러 보완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과 고품질 발전의 추진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를 혁파함으로써 다양한 경영 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발전 동력과 새로운 발전 우위를 조성하며 14억이 넘는 인구의 현대화 수준에 어울리는 사회적 부와 물질적 기반을 창출해야 합니다.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의뢰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 큰 용기와 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재정은 국정운영의 기반이자 중요한 지조이며 재정세무체제는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반드시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요구에 맞춰 기반을 다지고 우위를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보강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의 구축 및 거시경제거버넌스체계의 완비를 둘러싸고 조세제도와 재정체제를 소들로 보완하며 기타 개혁과의 협동 및 협조를 강화하고 현대 예산 관리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행하여 우리나라의 제도적 우월성을 국정 운영의 효과성으로 보다 잘 전환시켜야 합니다.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객관적 요구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세무 분야를 포함한 각 방면의 체제 및 기재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농 지역 간 발전 격차 및 소득 분배 격차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1인당 자원 보유량이 적어 생태 환경 수용력이 비교적 큰 압력을 받고 있으며 발전의 외부 환경이 날로 준엄해지고 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당신 따라 가는 길은.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인류 왁친의 진화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천년이 넘는 왁친의 진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이 발명한 천연두 접종술에서 근대 영국의 시골 의사 에드워드 제누가 발명한 오두 왁친까지, 그리고 오늘날 과학자들이 유전자 지령으로 정밀하게 바이러스 구조를 해독하는 데 이르기까지 왁친 기술의 매 한 번 돌파는 인류가 전염병과의 투쟁에서 더욱 많은 주도권을 확보하게 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전염병, 전쟁, 기근은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는 3대 재난이었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아물지만 전염병은 그림자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드리워졌다가 폭발하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역사상 천연두, 베스트, 콜레라 등 치명적인 전염병이 유행하여 속명의 사망을 초래했고 인류에게 엄청난 재난을 가져왔습니다. 전염두는 아마 이름이 가장 듣기 좋은 전염병일지 모르지만 왁진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죽음의 꽃이었습니다. 전염두 바이러스는 비말, 접촉, 에어로졸 등을 통해 전파되며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쉽게 퍼져나갑니다. 일단 인체에 침투하면 혈액을 타고 몸 전체로 퍼져 피부, 간, 비장, 골수 등 여러 장기를 감염시키며 감염자는 여러 장기의 기능 쇠약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전염두 바이러스의 이런 전파 방식은 사람마다 평등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우로는 왕공귀족, 아래로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천연두의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많은 군주들이 천연두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3000년 전 고대 이집트 제20대 왕조의 파라오 람세스 5세의 미라모리에서 천연두 고름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영국 여왕 메리 2세, 프랑스 국왕 루이 15세, 청조의 순치 황제 등도 천연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도 천연두 앞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데 하물며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천연두의 높은 치사률에 공포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매우 신기한 현상도 발견했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운 좋게 생존한 사람은 피부

부에 많은 마발이 남지만 일반적으로 재차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고대 의학자들은 초년도 예방접종이라는 대담한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즉, 건강한 사람이 주동적으로 소량의 초년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평생의 면역력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인체 소량의 초년도 바이러스를 접촉시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이 실천법은 바로 덕으로 덕을 다스리는 중의학의 오랜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대에서 일찍부터 덕으로 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는데 예를 들어 진조의학자 광흥의 조술 조후비 급방에는 광견병에 걸린 개의 뇌조직을 상체에 바르면 광견병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민간요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종이학의 덕으로 덕을 다스리는 사상은 훗날 초년도를 예방하기 위한 종두법을 위해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초년도 예방접종술에는 도입법, 도장법, 한묘법, 소묘법 등이 있습니다. 명조 시기에는 이미 접종술이 민간에서 널리 류전하고 있었습니다. 17세기 후반에는 러시아인을 통해 토익으로 전파되었고 나아가 유럽 각지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초년도 예방접종술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초년도 접종에는 일정한 위험이 존재하지만 초년도의 발병률과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란 초년도 예방접종술은 고대 중국이 전염병을 막으면서 보여준 지혜를 구현한 것이며 현대 왁진 기술의 중요한 역사적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17년 오스만 제국 주재 영국 공사의 부인인 몬토규 부인이 초년도 예방접종법을 영국에 전파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마치 랜덤 박스를 여는 것과 같은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접종 후 면역력을 얻었지만 일부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란 초년도 예방접종의 단점은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영국의 의사가 초년도 예방접종법을 발명하는 결정적인 계기와 동기가 되었습니다. 제너는 당시 사람들에게 초년도 접종을 해주다가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초년도를 접종해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들은 모두 우두라는 질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두는 소액에 발생하는 젖소의 유두에 생긴 고름종을 접촉하여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제너는 이 발견에 호기심이 동했고 우두와 초년도 사이에 반드시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약 20년간의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796년에 제너는 모험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우두에 감염된 첫째 너구리의 손에 생긴 고름종에서 고름을 채취해 8살 남자아이의 왼팔에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또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 남자아이에게 인두를 접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손에는 초년도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가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제너는 2년 동안 23차례에 걸쳐 인체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험 결과는 우두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은 모두 초년도 바이러스의 면역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너의 우두 접종 실험 성공은 인류 최초의 왁진 탄생을 의미하며 이를 계기로 인류는 본격적으로 왁진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후세로부터 면역학의 아버지로 칭송받았습니다. 우두 접종술은 전 세계적으로 신속히 확산되었으며 1805년에는 오문을 거쳐 중국에도 전파되었습니다. 1980년 세계보건기구는 초년도의 종식을 공식 선언하고 몇 가지 실험실에만 초년도 바이러스 표본을 보관하게 했는데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근절된 전염병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두 접종술은 광견병 왁진, 콜레라 왁진 등 이후 인류의 왁진 개발에 중요한 개발과 지침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100여 년 전 프랑스 미생물학자 루이 바스테르가 발명한 단조병 왁진, 콜레라 왁진, 광견병 왁진은 현대 왁진 개발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생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자연 발생설이 유행했습니다. 바스테르의 계시목병 실험은 자연 발생설을 반박하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기원한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미생물질에 의해 발생한다는 미생물 유발설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리론은 현대 왁진학의 핵심 리론이며 그가 발명한 광견병 왁진 등은 이 리론의 대표적인 실천 사례입니다. 1880년 바스테르와 그의 조수들은 가끔 콜레라를 연구하다가 뜻밖의 발견을 했습니다. 오래 보관해둔 닭 콜레라 병원균을 닭들에게 주사하자 모든 닭들이 살아남았지만 신선한 병원균을 다른 닭들에게 주사하자 닭들이 모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인 실험을 거쳐 마스테르는 병원성 미생물의 독성을 약화시키면 면역보호를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발견에 좋아요 그는 병원균의 독성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콜레라 왁진을 발명했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첫 인공 왁진이었습니다. 이후 같은 원리를 적용해 바이러스의 독성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탄저병 왁진을 성공적으로 개발해냈습니다. 이를 통해 가축에게 면역력을 부여함으로써 당시 프랑스 가축 사이에 유행하던 탄저병 전과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1930년대 전자현미경이 도입되면서 바이러스를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약독화 왁진, 불활성화 왁진, 서부 단위 왁진 등 다양한 왁진 기술의 개발로 인류가 전염병 질병을 예방하는 데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약독화 왁진은 인공적인 방법을 통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약화시키고 면역 원성은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왁진을 가리킵니다. 콜레라 왁진, 소아마비 약독화 생왁진, BCG 왁진, 일본 뇌염 약독화 생왁진 등이 대표적인 약독화 왁진에 속합니다. 불활성화 왁진이란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를 화학적 방법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철저히 조교, 감염이나 복제 능력을 없애고 그 면역 원성만 보존한 왁진을 가리킵니다. A형 간염 불활성화 왁진, 소아마비 불활성화 왁진, DDAP 왁진, 독균 불활성화 왁진 등이 흔히 볼 수 있는 불활성화 왁진입니다. 약독화 왁진과 불활성화 왁진은 모두 왁진한 병원체를 이용하여 면역체계를 자극합니다. 이와 달리 소단위 왁진은 오직 병원체의 특정 항문 성분만을 이용하여 면역체계를 자극하여 특이성 항체와 기억세포를 생성함으로써 목적성이 훨씬 강하고 정확한 면역보호를 제공합니다. 소단위 왁진은 약독화 왁진이나 불활성화 왁진에 비해 특정 병원체에 대한 목적성이 더 뚜렷하고 면역 효과도 더욱 좋은 편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대표적인 소단위 왁진으로는 B형 간염 왁진, 인간 요도종 바이러스 왁진, 대상포진 왁진 등이 있습니다. 20세기 말기에 서열 측정 기술이 발전하면서 핵확산 기술의 개발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병원체를 인체 주입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기존 왁진과 달리 핵산 왁진은 항문 단백질 자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세포가 항문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요전 정보를 제공해 인체를 항문의 생산 공장으로 바꿔줍니다. 전통적인 왁진에 비해 핵산 왁진은 개발 속도가 빠르고 안정성이 높으며 매우 정확한 면역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미 왁진 연구 개발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핵산 왁진은 DNA 왁진과 mRNA 왁진으로 나뉩니다. DNA 왁진은 1990년대에 이미 림상 시험 단계에 도달했지만 mRNA 왁진은 최근 10여 년간에 비로소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중 약독화 왁진, 불활성화 왁진, 소단위 왁진, 재조합 단백질 왁진, DNA 왁진, mRNA 왁진 등 다양한 기술이 병행 개발되는 가운데 mRNA 왁진이 독특한 강점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화이자 회사의 mRNA 왁진은 개발부터 림상 투입까지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는

기존 10년이 소요되던 기존 왁진에 비해 개발 주기를 대폭 단축한 것입니다. mRNA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고대 세포 바이러스 등 전염병에 대한 왁진은 이미 출시되었거나 부동한 림상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mRNA 왁진은 지능화, 개성화, 보편화의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나노 배상 시스템 최적화, 인공지능 보조 항문 설계 등 기술이 나날이 성숙해짐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개인 맞춤형 왁진을 통해 대다수 질병에 대해 평생 면역을 실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mRNA 기술은 암 치료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전염병 예방은 이 기술의 여러 응용 분야 중 하나일 뿐입니다. mRNA 기술이 암을 치료하는 핵심 원리는 특정 유전자를 정확하게 인체 세포 내에 전달하여 세포가 항암 단백질을 생성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면역 체계가 종양 세포를 정확히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인체의 면역 체계에 정밀 유도탄을 장착해 암세포만을 정밀 타격하고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대한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mRNA가 암치료 분야에서 보여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감안할 때 머지않아 암재발 방지주사가 독감 왁진 접종처럼 보편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김문호 가수가 부른 서우환 듣고 오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배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한택 선생님이 쓴 사향가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0: 음욕설이 지나자 양지바른 온돌 아래 진달래가 망울지고 연집강의 보드나무도 어느새 연자주색 물이 올랐습니다. 참 빠른 게 절기입니다. 쌀쌀한 춘삼월이 언뜻 지나가고 정명이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정명을 맞는 내 가슴은 벌써 부풀어오릅니다. 정명을 코앞에 둔 어느 날 밤늦게까지 고향이란 장편 소설을 읽고 있는데 스크린 대화창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비급 보니 대련에 살고 있는 딸애한테서 오는 전화였습니다. 항상 제 엄마한테만 전화하던 딸애가 왜 이 밤중에 나한테 전화했을까? 궁금증도 들고 고마운 마음이 앞서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까? 딸애의 애교스럽고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오냐, 나는 등산도 잘하고 건강하게 잘 지낸다. 그런데 이 밤중에 웬일로 나한테 전화하는 거냐? 아버지, 딸이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안 됩니까? 아, 그건 아니고 내 전화는 항상 엄마한테 먼저 오고 가끔 엄마가 넘겨주는 폰으로 너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하는 말이다. 아, 네. 그땐 출근 중이던 아버지가 항상 늦은 귀가 때문에 저녁이면 엄마한테만 전화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랬어요. 이젠 퇴직하셨으니 저녁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다음부터는 수시로 저녁에 아버지에게 전화드린다고 약속할게요. 다른 일이 아니고 청명에 우리 가족 네 식구가 아버지 고향에 다녀오려고 그래요. 아버지, 기쁘시죠? 기쁘긴 하다만, 아니, 너희들이 음욕설에도 많은 돈을 팔고 설을 쉬려고 연기를 오지 않았니? 코로나로 3년이나 치과 진료가 불경기여서 어렵게 지내다가 이제 좀 나아지자는 까리에 진료소를 여러 날 비워도 되겠느냐? 아버지, 우린 아직 젊어서 돈을 벌 기회가 많습니다. 아, 고향에 계시는 큰아버지 춘수가 올해에 92세라면서요. 세월이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큰아버지 생전에 아버지 고향 마을에 가서 애들한테 마을 서산의 풍경과 그곳에서 자유롭게 떠돌며 먹이를 찾는 소떼들과 양떼들 모습을 보여주고 시골 풍경을 애들 마음에 새겨주고 싶어요. 딸애가 하는 말을 듣고 나는 저도 모르게 콧등이 시큰해났습니다. 지금 개미 채바퀴 돌 듯하는 빠른 생활 절주에 성간 자식들이 제 친부모 만나기도 힘든 세월인데 친종집 일가 친척을 헤아리는 딸애가 너무도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소심한 아내가 문을 빠끔히 열고 딸내미하고 무슨 전화를 그리 오래 했느냐고 묻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딸애네 온 가족이 청명의 조상 산소에도 가고 큰아버지도 볼 겸 두루두루 고향을 방문할 계획인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 애들이 집을 사느라 치과 진료소를 개업하느라 빚을 태산같이 졌는데 왜 영업을 등한시 하고 그러네 하면서 나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아내를 설복했습니다. 여보, 무릎 아래 자식이라고 우리 애들도 이젠 제 자식을 거느린 어른으로 부모로 성장했어. 그리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전자화 시대의 빠른 템포에 잘 적응하고 있고 앉을 자리 설 자리 똑똑하게 분간하는 애들이요. 아, 글쎄요. 그래도 저는 애들의 자영업에 영향이 미칠까 봐 늘 손톱이 오물을 썰어요. 빚을 지고 사는 게 두렵다 말입니다. 엄마 된 당신의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지금 우리 또래 부모들이 그게 문제란 말이요. 반세기 전에 낡은 퇴소 부대죽을 먹던 관념으로 애들을 집에 하려 두는 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니고 뭐요. 그런 생활 방식을 고집하면 오히려 퇴보란 말이요. 애들을 믿어 죽이요. 고래기가 당장인 우리가 애들의 근심거리로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왜 시대 조류에 앞서가는 애들을 근심한단 말이요. 나도 이젠 고정관념을 깨고 애들이 사는 생활 방식을 지지하겠소. 내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고 느꼈던지 아내도 잠자코 있었습니다. 딸내미네가 기어이 온다니 나는 은근히 기뻤습니다. 성군들과 함께할 고향 행사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보고 또 보아도 마냥 보고 싶은 송군들이고 오매 볼망 늘 가고 싶은 고향입니다. 아마 늙어서 나도 늙어서 그런가 봅니다. 평소 조용히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생각을 굴리노라면 정답고 인심모하던 산골말 전경이 영화 필름처럼 머리를 스칩니다. 개구쟁이 몇이 강에서 물고기를 잡던 일, 산으로 진종을 쏘다니면서 산열매도 따먹고 산새들과 술래잡이하더니 단발머리 순이를 골려주어서 그 애가 나에게 종주먹을 내들고 시큰둥 새큰둥 하던 일, 그런 새침대기 순이가 그리워지는 것을 떨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순이가 고향에 있을 리 만무하지만 내 고향 화남촌은 화룡신에서 남평 송선 가는 도로로 4km 떨어진 거리에는 백여호가 오손도손 화목하게 살아가는 동네였습니다. 원래는 25호 마을로 1945년에 세워졌는데 마을이 살기 좋아 지금 백여 가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마을들은 외국 바람, 내지 바람으로 가구 수가 줄어들었지만 우리 동네만은 젊은이들이 돈벌로 빠져나가서 그렇지 가구 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 중심을 꿰찔러 남북으로 흐르는 시냇물은 어린애들의 놀이터고 아당네들과 처녀들의 빨래터였습니다. 진종일 방치소리와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향은 내 마음속에 영원한 집착이고 로망입니다. 딸내미 가족은 아이들 학교에 이틀 청각까지 맡으며 청명 전날에 왔었습니다. 딸내 네 식구와 연길에 사는 아들네 식구 셋까지 모였으니 집안은 잔치집 같았습니다. 손주놈들은 서로 반갑다고 밀치고 닥치고 깔깔대며 좋다고 야단 법석입니다. 친가 사촌이 없는 현실, 고모 사촌이 진정 제일 가까운 효력입니다. 대학에 진학하여 혼자 몸으로 연길에 온 지가 46년이 되고 지금은 나와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 아홉 식구가 되었으니 마음은 그제없이 기쁘기만 합니다. 이제 뿌리가 뿌리로 이어져 장백산 물줄기처럼 영원히 흘러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들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 토대에 앉아 고향 마을로 가는데 7살 잡이 손녀 여령이는 차창문으로 머리를 돌리고 연신 와와를 외쳐댑니다.
1: 할아버지, 저기 하늘이 너무 높고 파래요. 아, 저 구름이 저를 쫓아와요. 저건 소나무인가요? 아, 저 새는 무슨 새죠?
2: 에구, 그것도 몰라. 알라까지야.
0: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만 자란 애들이 자연에 대한 갈구는 내 가슴을 스르르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날에 전화를 받고 동생네 가족이 온다는 소리를 들은 92세 되시는 형님은 이른 아침부터 대문 밖을 들락거리고 고대하여 기다렸답니다. 아직도 형님은 앞산의 천년 묵은 로송처럼 탄탄하십니다. 고향의 맑은 공기, 산의 종기가 형님이 무병장수하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년장자인 형님은 고향에 살아계시는 력사고 사절입니다. 딸애가 대련에서 살고 있다고 하니 대련 바다가 푸른가고 물어보십니다. 형님은 88세가 되는 해야 비로소 바다는 푸르고 하늘은 높다는 것을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는 딸 보러 가면서 실제 체험으로 느낀 시골 할아버지입니다. 고향의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까지 모조리 누단에 익히고 평생의 피땀을 고향의 검은 땅에 뿌리신 형님. 지금까지 조부모와 부모님의 선산을 하루도 고르지 않고 고집스레 지키고 서 있는 동산의 저 선바위 같은 형님. 이런 형님이 고향에 건지하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시름 없이 뛰노는 송군들을 바라보다가 나는 조부모님과 부모님 산소가 있는 리화동남산 언덕을 주세보았습니다. 부모님 살아 생전에 선군들과 그 후손들의 고향 나들이를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고생만 하시다가 타계하신 부모님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은 가슴 아픈 추억이고 눈물입니다. 감상에 젖어서 추억에 빠진 사이에 태양은 벌써 머리 위에 정수리에 내려앉았습니다. 딸에는 큰아버지의 일가를 비롯한 화룡에는 모든 친척들을 화룡신의 백년 돌솥밥집에 모셨습니다. 형님은 92세여도 지팡이 신세도 지지 않고 식당 2층에도 거뜬히 올라오셔서 좌상 자리에 앉으시어 흐뭇한 표정을 지으십니다. 즐겁게 식사를 한 후 형님은 딸애가 500원이나 주더라며 먼 걸음 행차에 차비도 많이 발고 식당에 청하느라 돈도 많이 썼겠는데 하며 나한테 가만히 말을 건넜습니다. 내가 애들의 성인이 받아서 맛있는 거나 사서 잡수시라고 하니 형님은 애들처럼 기뻐하십니다. 딸의 가족의 고향 나들이가 고향 사랑이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하니 아들, 딸 두 자식을 키운 것이 잘된 거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고향은 언제나 친근하고 정이 돕니다. 또 자식들의 처사가 훈훈하게 가슴을 적셔줍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일이 고행입니다. 한 일의 뜻의 외롤고 거를 행으로 풀이되는 일이 고행은 남의 충고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조우와 장탕은 황제 한경제의 신임을 받고 태종 태부가 되어 나라의 각종 법규를 제정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조우는 자신에게 매우 엄격한 관리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의 뜻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었고 모든 일을 나라의 규정에 따라 집행했습니다. 태종 태부가 된 후 그는 자신이 짊어진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인간관계로부터 생기는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손님 접대를 그만두었습니다. 명절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면 다른 관리들은 친구들을 만나 한담을 했지만 그는 조종의 비밀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적으로는 관리들과 레왕하지 않았습니다. 조우는 원래부터 박식하고 엄변이 좋아서 그가 술좌석에 있으면 좌중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기뻤습니다. 그런 조우가 태종 태부가 된 후 친구들과 레왕하지 않고 술좌석에 참석하지 않자 친구들은 호조남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가 높은 벼슬을 가졌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깔보는 것이라고 섭섭해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의 미움을 사지 말 것을 조우에게 권고했지만 그는 웃음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공경 대부는 조우의 이런 인품을 내심 존경했습니다. 그는 늘 사람을 보내 자기 집으로 조우를 초대했지만 조우는 사의를 표할 뿐 단 한 번도 공경 대우의 댁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친구들은 그를 많이 오해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친구들은 점차 나라에 충성하는 조우의 이런 마음을 알게 되어 그를 믿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한편 다른 태종 태부였던 장탕은 조우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으며 널리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리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품을 가리지 않고 가까이 했습니다. 장안성의 돈 있는 부자들은 장탕의 노여움을 샀다가 큰 변을 당할까봐 두려워 늘 장탕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얼마 후 장탕은 한경제와 재상에게 간언을 많이 한 덕분에 관직이 더 올라가 오사대부라는 벼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흉노족의 외교 정책 문제를 토론하게 되었는데 당시 박사였던 적사는 한경제에게 화친 정책을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는 흉노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흉노족과 대항해봤자 손실만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적사는 장탕은 보기에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간신에 불과하다라고 가차없이 질책했습니다. 한경제가 적사에게 하나의 군을 지켜낼 수 있는가라고 묻자 적사는 지켜낼 자신이 없다고 대답했고 하나의 현을 지켜낼 수 있는가라고 묻자 적사는 그래도 자신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적사는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장탕은 더욱 황제의 신임을 얻었지만 날이 갈수록 문무백관들의 원한을 사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탕은 황제의 의심을 사게 되었는데 한경제는 조우를 시켜 그를 문초하게 했습니다. 조우는 장탕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열거했는데 장탕은 자신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자 더 이상 발뺄 수 없음을 깨닫고 자살했습니다. 일이 고행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미얀마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0: 전국 단건설 사업 차담회의 습근평 단건설 사상 학습 관철 사업 해지가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리강 총리가 미얀마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0: 조락제가 14기 전공의대 상무위원회 제68차 위원장회를 주재했습니다.
1: 이란이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했다고 비로했습니다.
0: 요새요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0: 습금형 국가주석이 16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미얀마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습금형 국가주석은 16일 오전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미얀마 연방공화국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전남은 광장에서는 레포 21발이 올렸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실 주임 외교부 장관, 재정조세부 장관 등이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을 수행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위원이며 중앙외사사업위원회 방공실 주임인 왕이, 중앙서기처서기이며 공무원인 왕소홍 등이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국악단이 미얀마와 중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은 습금형 주석의 안내하에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사열대에 돌아와 의장대 분열식을 사열했습니다.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은 습금형 주석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환영식 이후 습금형 주석과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이 회담했습니다. 습금형 주석은 중국과 미얀마는 한배 형제 같은 두터운 정을 나누고 있으며 수교 76년간 시종 동고동락하고 상부상좌하며 평화공존 오황원칙을 공동 창도하고 실천하며 국가 간 평등 상대하고 호혜 상생하는 본보기를 수립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친밀, 성실, 호혜, 포용의 이념을 견지하며 미얀마와의 관계 발전을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하며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우호 정책은 미얀마 전체 인민을 상대합니다. 중국은 주권과 영토 완장을 수호하는 미얀마의 립지를 확고히 지지하고 미얀마 신임 정부가 발전과 안전을 통합 추진해 국정에 어울리고 인민이 옹호하는 올바른 발전의 길을 도모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습금형 주석은 올해는 중국이 15차 회는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와 함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정치 면에서의 친선과 상호 신뢰, 발전 면에서의 호혜 협력, 안전 면에서의 조율과 상호 촉진, 임무 면에서의 융합과 상호 참조를 추진하는 중국 미얀마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려 합니다. 이로써 양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석금형 주석은 중국은 미얀마와 국경을 가상결계 공유하고 있는 이웃 나라로 양국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화와 혼란이 뒤섞인 국제정세에서 쌍방은 전략적 명속함과 정력을 유지하고 단결과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미얀마경제회랑은 양국이 일대로 공동건설을 함께 추진하는 대표적 프로젝트입니다. 쌍방은 안전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중점 프로젝트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미얀마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중국은 미얀마의 지진 후 복구 건설을 힘써 지지하며 작고도 아름다운 원조를 더 많이 실행해 양국 간 호혜 협력의 이야기를 함께 잘 엮어갈 것입니다. 쌍방은 인터넷 도박과 보이스피싱, 마약 밀수 등 범죄 활동을 지속적으로 엄하게 단속해 양국 인민의 리익과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중국은 미얀마 각측이 평화회담을 통해 평화와 화해를 추진하고 미얀마 북부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이는 미얀마 국가와 인민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리익에 부합됩니다.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은 미얀마와 중국 간 한배의 형제 같은 정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양국은 시종 서로 돕고 지지해왔으며 평화공존 오황원칙을 견지하면서 확고한 선린친선 동반자 관계를 건립했다고 표했습니다. 양국 관계는 동고동락하는 운명 공동체 구축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중국이 미얀마의 발전과 안정, 평화, 화해를 위해 장기적으로 사심없는 지지를 제공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미얀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할 것입니다. 미얀마 신임 정부는 최선을 다해 국내 평화와 발전을 추진하고 국정에 어울리는 정치 제도와 발전의 길을 적극 모색할 것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미얀마를 포함한 아시아 이웃나라의 중요한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중국과 함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고 미얀마와 중국 경제 회랑을 공동 건설하며 무역 투자 수준을 격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미얀마에는 중국 기업과 인원의 안전을 크게 중시하고 전력을 다해 보장할 것입니다. 미얀마는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터넷 도박과 보이스 피싱을 단호히 단속하며 변강 안전과 안정을 수호할 것입니다. 미얀마는 습금형 주석이 제기한 4대 글로벌 창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중국과 함께 다자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회담 이후 양국 정상은 교통, 민생 등 분야의 여러 협력 문서 체결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이날 점심 습금형 주석은 인민대회당 금색 대청에서 민 아웅 흘랭 대통령을 위한 환영 연회를 열었습니다. 왕이, 왕소홍이 상술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1: 15일에 열린 전국 당건설 사업 좌담회가 습근평 당건설 사상 학습 관철과 관련해 사업 배치를 했습니다. 이는 조항과 국가기관 광범한 당원 간부들 속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는 근본 준칙이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하는 것은 당면과 근무 한식이 전당의 중요한 정치적 임무라고 인정했습니다. 자각적으로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활용해 당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써 당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은 어떠한 장기 집권에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또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둘러싸고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면서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조항과 국가기관의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내포가 풍부하고 체계가 엄밀하며 막스주의 당건설을 발전시키는 면에서 중대한 독창적 기여를 하고 당과 국가에 있어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장원한 지도적 의의를 갖는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중공중앙조직부 당건설연구소 부소장 류명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막스주의 당건설 학설의 발전을 위해 중대한 독창적 기여를 했으며 그 강대한 진리의 힘은 실천을 통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표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 당은 쇠를 단조하려면 스스로 단단해야 한다는 자세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관리하는 것을 당의 장기적 전략과 영원한 과제로 삼고 네 가지 전면 전략 배치에 포함시켰습니다. 혁명적 단련 과정에 당은 더 강건해졌고 당과 국가 사업이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맞이하는 데 근본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중공중앙선전부 리론국 국장 진계청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위대한 실천의 체계적 총화이자 리론적 승화로서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고 막스주의 당건설 학설의 혁신과 발전을 추진한 중대한 리론적 성과라고 표했습니다. 이 사상은 전당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 깊이 터득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막강한 힘을 더 폭넓게 응집했으며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를 갖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하고 관철하는 것을 중요한 정치적 과업으로 삼고 고품질 당건설로 선전 사상 문화 사업이 부단히 새 기상을 보이고 새 역할을 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공중앙당학교 당건설 교수연구부 부주임인 왕동기 교수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는 근본 준칙이라고 표했습니다. 이 사상은 마크스주의 과학이론에서 유래됐고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에 뿌리를 두었으며 신시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위대한 실천 속에서 잉태했기에 실천 기초가 튼튼하고 이론적 유래가 심오합니다. 14가지를 견지하는 것은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을 흥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며 강국 부흥 등 사이의 내적 연계를 깊이 파악하고 당의 지도와 당 건설을 통합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는 습근평 총서기가 신시대 당 건설과 관련해 제기한 상징적이고 선도적인 새 리념, 새 사상, 새 전략의 집약적 개괄입니다. 조항정법위원회 기관당위원회 일상업무 담당 부서기 류우비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14가지 견지는 내포가 풍부하고 체계가 엄밀하며 역사적 주동성, 문제 해결의 선명한 지향성, 강렬한 사명감과 책임감, 두터운 민생 정감을 구현했으며 견고한 실천 기초와 심오한 이론적 기반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과학적 체계, 풍부한 내포, 정신적 실질, 실천적 요구를 깊이 터득하고 이 중요 사상으로 충성, 청렴, 책임감 있는 신시대 정법 철군을 부단히 단련해야 합니다. 위대한 시대는 위대한 이론을 낳고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려정을 이끌어갑니다. 당원 간부들은 당면과 근무한시기,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철하며 원문을 읽고 배우며 원리를 깨우치고 그 리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주동적으로 활용해 당 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써 당 사업이 부단히 새 국면을 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관당위원회 부서기 막천명은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철하는 것을 당면과 근무한시기 중요한 정치적 과업으로 삼고 당건설과 업무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신질 생산력 육성,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 민생보장과 개선, 녹색 저탄소 전환, 발전과 안전

0: 사상을 더 잘 수행하도록 인형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금융사업의 정치성, 인민성을 깊이 파악하며 금융사업에 대한 당조항의 집중 통일 지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당건설 사업을 실물 경제에 대한 서비스, 금융 리스크 예방 통제, 금융 개혁 심층 추진과 융합하고 직책을 다하는 실제적 행동으로 경제 사회 발전 대국을 위해 힘써 기여하고 중국 특세 금융 발전의 길을 드팀없이 걸어나갈 것입니다.
1: 공무원 이강 총리가 16일 오후 북경 인민 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미얀마민 아웅 클라잉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습금형 주석이 대통령 선생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심화하고 발전시킬 때 대한 심층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와 함께 양국 정상의 전략적 인도에 따라 전통 우위를 고양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다지며 무역투자, 집법안전, 인문 등 분야에서 쌍무협력을 심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미얀마 경제회란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함으로써 양국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쌍방은 타자 간 조율과 협력을 밀접히 하고 발전 도상국의 공동 리익을 소화하며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추진해야 합니다. 민 아웅 클라잉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미얀마는 중국과 함께 경제 무역, 인문 분야의 협력을 밀접히 하고 타자 간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조신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조치를 통해 미얀마에는 중국 인원과 기구, 프로젝트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오종룡이 접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0: 제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68차 위원장 회의가 16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제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를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회의는 제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상표법 수정 초안, 공인회계사법 수정 초안, 검찰공익소송법 초안, 남극활동과 환경보호법 초안, 국가소방구조인원법 초안을 심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출한 정부구매법 수정 초안 상정 요청을 심의하고 국무원이 제출한 입찰법 수정 초안과 금융법 초안, 중국인민은행법 수정 초안, 향항특별행정구의 황강통상구, 향항측 통상구와 관련 연장구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할 때 대한 결정 초안 상정 요청 등을 심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위원장 회의가 건의한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의정에는 또 2025년 중앙결산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를 심의하고 2025년 중앙결산을 심사하고 비준하며 2025년도 중앙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국무원 심계사업 보고를 심의하는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법치선전교양 제8차 5개년 계획 실시 상황,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사업 상황,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 내륙 9개 시에서 향항 법률 사업자와 오문 개업 변호사의 내륙 자질 취득과 변호사 직업 시범 사업 상황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를 심의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에 대한 방문, 중국 러시아 의회 협력위원회 제11차 회의 참석 상황에 관한 조락재 위원장의 서면 보고를 심의합니다. 또한 개별 대표의 대표 자격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의 보고와 임면안 등을 심의합니다. 위원장 회의는 또 국무원이 상무위원회 의견 처리 상황을 정리한 보고와 관련 전문위원회와 사업위원회 의견 등도 심의했습니다. 위원장 회의에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류기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의정 초안과 일정 배치 등을 회보했습니다.
1: 전국이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16일 오후

0: 복갱에서 미얀마 민 아웅클랭 대통령을 접견 했습니다. 소락제 위원장은 중국과 미얀마는 산과 물이 잇따은 이웃나라이며 한배의 형제라 불리는 두터운 혈육의 정을 나눠온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석금형 주석은 대통령 선생과 중요한 회담을 가졌고 이번 회담은 중국 미얀마 운명 공동체 구축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중국은 미얀마와 함께 양국 정상 간 중요 합의를 근본 지침으로 삼아 설린 우호를 견제하고 호혜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 미얀마 운명 공동체 구축의 시대적 함의를 끊임없이 풍부히 해나가길 바랍니다. 아울러 중국 전국인민 대표대회는 미얀마 연방의회와 여러 차원,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기밀히 하면서 립법 경험 교류와 상호 참조를 강화해 양국 관계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민 아웅클랭 대통령은 미얀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굳건히 지키며 어떤 형태의 이른바 대만 독립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석금형 주석이 제안한 4대 글로벌 장의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또한 중국과 호혜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립법기관 간 립법교류와 전문위원회, 인력 양성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바랍니다. 정중래가 접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16일 오후 민 아웅클랭 대통령은 초남은 광장을 찾아 인민영웅기념비에 헌화했습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왕호령이 16일 북경에서 네팔 시시르 간할 외무장관을 접견했습니다.

0: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네팔과 함께 양국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하에 고위층 왕래를 유지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실질적 협력을 심화해 양국 관계가 꾸준히 전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 정협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시시르 카날 외무장관은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하며 습근평 주석의 지도하에 중국이 반드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팔과 중국 간 진선은 평화 공존 5항 원칙을 토대로 세워졌으며 네팔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어떤 세력도 네팔 영토를 반중국 활동에 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팔은 중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발전과 번영을 함께 누리길 기대합니다. 왕동봉 등이 접견에 배석했습니다.
1: 한정 국가부주석이 16일 오전 산동 총도에서 제7회 다국적 기업 지도자 정도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했습니다. 한종 부주석은 습금형 주석이 다국적 기업의 중국 내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외자 기업들이 중국의 개혁 개방과 현대화 건설 과정에서 수행한 중량 역할을 여러 차례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해 오면서 세계 경제 성장의 안전장치이자 동력원으로 작용하고 다국적 기업의 넓은 무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국적 기업의 중국 내 투자와 진출, 건전한 발전을 확고히 지지하며 상생협력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종 부주석은 네 가지 권위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거대 소비 시장을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내 투자와 배치를 늘리고 량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성장 공간을 꾸준히 확장하길 바랍니다. 둘째, 산업 고도화의 새 기회를 함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내 산업 협력을 심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 혁신 협력의 새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길 바랍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의 혁신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더 탄력 있고 활력이 넘치며 경쟁력을 갖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길 바랍니다. 넷째, 개방 협력의 새 국면을 함께 열어가길 바랍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객관적 경제 법칙에 따라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국제 경제 환경을 굳건히 수호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함께 수호하길 바랍니다. 한종 부주석은 중국은 항상 개방형 세계 경제의 건설자이자 글로벌 공동 발전의 추진자이며 또한 각국 기업 간 호혜 협력의 지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과 함께 전진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계속해 중국에 투자하고 현재 깊이 뿌리를 내리며 중국이라는 토양에서 보다 더 크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도 정상회의는 다국적 기업과 중국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함께하며 새롭게 미래를 향해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회의는 정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경내외 업계협회 상회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0: 제19회 중화도서 특수공헌상 시상식이 16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0: 34명의 작가와 번역가, 출판인들을 포상해 왔습니다.
1: 국가통계국이 16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월은 생산과 공급이 안정 속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고용과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국민경제 전반적 안정과 혁신질적 고도화 발전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사회 소비 상품과 소비수 소매 총액 지표를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2.8%의 성장폭을 기록했습니다. 국가통계국 대변인이자 총경제사이며 국민경제종합통계사 사장인 부룽휘는 상품과 소비수 판매를 종합해보면 소비시장은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질적 고도화 추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소비수 소매액의 동기 대비 성장폭은 5.4%로 상품 소매액 성장폭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5월 전국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월 대비 4.5% 상승하고 성장 속도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빨라졌으며 전월 대비 성장폭은 0.4%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등 면에서 새로운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국 대변인이며 국민경제종합통계사 부사장인 왕관화는 공업구조의 고도화가 정보기술과 현대금융, 현대물류, 상무서비스 등 생산성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0: 해소 3.9%로 확대되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왕 관아 부사장은 경제 운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산업망과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이 강하고 상품 서비스 공급도 비교적 충분해 공급 보상과 물가 안정 정책들이 요효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국무원 보도 판공실이 16일 새 로정의 분투자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문화관광 영역의 대표 5명이 문화관광의 매력을 꽃피우고 아름다운 생활을 함께 하자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국내외 기자들과 교류하면서 소도시의 책향기를 지키고 문예창작 영역에 깊이 뿌리내리며 혁명정신을 전승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농업농촌부에 따르면 6월 16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여름밀 수확 면적은 3억 1천만 모, 수확 진도는 90%를 웃돌았습니다.
1: 교육부 햇빛 지원 정보 서비스 시스템이 6월 16일 승격을 마친 후 전국 수험생들에게 무료 개방했습니다. 지원 참고, 대학 조회, 전공 조회, 생애 발전 평가, 직업 전망, 응시 지침 등 6대 핵심 기능을 갖춘 시스템은 31개 성과자치구 직할시의 본과 전문대학의 일반 지원 선별을 지원합니다.
0: 정례 해소주 직할구에서 16일 리히터 6.3 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국가재해방지감소구제위원회, 판공실 등 3개 부문이 정례성에 조항재해구조물자 만 건을 조달했습니다. 공무원 지진대처재해구조지휘부 판공실과 응급관리부는 정례 해소주 지진에 대해 국가지진재해 4급 비상대응을 가동하고 실무조를 파견해 구조와 복구사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1: 이란 언론이 16일 보도한 데 따르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19일 전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16일 대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 거래소의 7월 인도분 경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5.82% 하락한 $76.05, 8월 인도분 런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5.06% 하락한 $78.96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박민걸, 강설화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울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미국 Z세대가 중국 관광여행에 매료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동 위기로 일본의 바나나 공급이 어려워진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역사적 자신감을 높이고 단합과 통일을 증진하며 투쟁 정신을 강화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중공중앙정치국 당사학습교양 특정 주제민주생활

청와대를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특정 주제 민주생활에는 아주 성과적으로 원만히 개최됐습니다. 이번 민주생활에는 사상을 교류하고 문제를 점검하고 방향을 명확히 하는 회의고 중앙정치국 동지들의 당사 학습 교양 성과를 점검하는 회의로서 20차 당대회의 성과적인 개최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건의는 중앙정치국의 업무를 개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100년 동안 인민을 단합인솔해 세계가 주목하는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고 더없이 소중한 역사적 경험을 쌓으면서 빛나는 로정을 걸어왔습니다. 당의 역사는 가장 생동하고 가장 설득력 있는 교과서입니다. 우리 당은 줄곧 당사 학습 교양을 중시해왔습니다. 역사적 행정에 대한 인식이 전면적일수록 역사적 법칙에 대한 파악이 심층적일수록 우리 당은 더 풍부한 역사적 지혜를 갖추고 더 능동적으로 전도를

0: 역사적 법칙에 대한 파악이 심층적일수록 우리 당은 더 풍부한 역사적 지혜를 갖추고 더 능동적으로 전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역사적 자신감을 높이고 단합과 동의를 증진하며 투쟁 정신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과행길에서 꾸준히 훌륭한 답안지를 제출할 수 있는 관건은 확고한 역사적 자신감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당은 중국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류의 진보를 도모하고 세계의 대동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천하위공의 자세로 세상의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당이 역사적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뒷심이고 우리 당이 중국에서 집권하고 장기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역사적 자신감이며 또한 우리 당이 인민을 단합인솔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 자신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중국 공산당은 역사와 인민의 선택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인지력은 역사적 자신감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18차 당대회 후 우리는 유물론적 역사관과 올바른 당사관을 견지하면서 당과 국가의 역사와 관련한 근본 문제를 바로잡음으로써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잘 해결하려면 당이 당의 역사에 대해 정중하고 전면적이며 권위적으로 과학적인 총화를 하고 이에 기반해 당사에 대한 총화와 학습, 교양과 선전을 꾸준히 추진해 올바른 당사관이 더 넓은 범위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정사가 전당과 전사회의 공동인식이 되게 함으로써 광범한 당원과 간부, 전체 인민, 특히 광범한 청년들이 역사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역사적 기억을 강화하며 신심 가득히 앞으로 나아가도록 교양해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당의 단합과 통일은 당의 생명입니다. 역사를 총화하는 가운데서 사상을 통일하고 행동을 통일하는 것은 우리 당의 성공적 경험입니다. 당의 단합과 통일은 우선 정치면에서의 단합과 통일입니다. 18차 당대회 후 전체 당원들의 공동 노력으로 당의 단합과 통일은 새로운 높이에 이르렀습니다. 당중앙은 당중앙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 결의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라는 이 중점을 두드러지게 내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당이 중대한 지원과 실천 문제에서 사상과 행동을 통일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데서 중대한 일을 갖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으로부터 오고 인민의 불이 내리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당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나라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투데이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초장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미국 Z세대가 중국 관광 여행에 매료된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중경에서는 사이버펑크 감성이 물씬 풍기는 산성의 야경을 구경하고 상해에서는 현대적인 도시 생활을 만끽하며 또한 스마트 호텔과 봉사 로봇을 통해 과학기술이 일상생활에 녹아든 모습을 만끽하는 등 최근 다수의 외신들이 점점 더 많은 미국 Z세대와 해외 젊은이들이 여행 목적지로 중국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Z세대의 국제 여행객들에게 중국은 더 이상 장성, 고궁, 병마용 같은 전통 문화 보호의 집합체에 그치지 않고 현대 도시와 디지털 생활, 다양한 소비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리상적인 목적지입니다. 20세 미국 여행 내용 창작자 리드 애덤스는 어린 시절 인터넷 지도를 통해 중국을 관찰했습니다. 수년간 그는 중국 도시와 농촌의 현대화 시설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며 중국의 발전 과정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사천성 성도, 상해, 중경 등지를 여행한 뒤 자신의 체험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고 해당 내용은 현재 조회수 400만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리드 애덤스의 사례를 보도하면서 여러 미국 Z세대가 소셜미디어와 직접적인 여행을 통해 중국을 새롭게 알아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젊은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중국의 고속철도, 도시교통, 공공안전과 소비 편의성을 접하면서 직접 중국을 방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국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현대적인 도시 생활 방식을 직접 관찰하는 체험이기도 합니다. 미국 타임지의 분석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차이니즈예라, 차이나멕심 등 신조어는 중국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한 미국 젊은 층의 관심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관심은 중

0: 미국을 미국 젊은이들의 일상 화제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차이나맥싱 열풍이 미국 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은 중국의 첨단 기술 강국 이미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먼저 중국의 모습을 접한 뒤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체험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 Z세대가 특히 중국의 현대 생활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마트 호텔의 봉사 로봇,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택배 배송, 도시 철도 교통, 다양한 소비 장면 등이 그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구로 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이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중국의 고속철, 도시 기반 시설, 기술 응용이 많은 미국 젊은 여행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중국 여행은 현대 도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밀집된 도시 시설, 효율적인 디지털 봉사는 그들이 종전에 상상하던 중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이들의 중국 관련 보고와 경험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미국과 중국의 생활 방식을 비교하는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싱가포르의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는 중경을 보도하면서 중경이 이미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선택하는 여행 목적지로 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독특한 산성의 지형과 립체 교통은 중경이 자연스럽게 주목받을 만한 시각적 조건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건물 사이를 관통하는 철도 교통, 산을 따라 지어진 건물들, 층층이 이어진 골목길, 화려한 야경이 함께 어우러져 강력한 시각적 향수를 만들어냅니다. 스마트폰으로 여행을 기록하는데 익숙한 Z세대 국제 여행객들에게 이러한 도시 공간은 타고난 전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영문판은 많은 외국 인플루언서들이 틱톡 등 플랫폼을 통해 여행 체크인을 하며 중국 도시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보도는 특히 중경이 강렬한 시각적 충격, 입체 교통, 미래지향적인 도시 경관 덕분에 해외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영상들은 기존의 인상과는 다른 중국의 이미지를 제공해 줍니다. 상상 속의 중국에서 화면 속의 중국으로 그리고 여행 목적지 중국까지 외신은 해외 젊은이들의 눈에서 중국이 변화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Z세대들은 짧은 동영상, 라이브 방송, 사진과 글, 실시간 소통을 통해 여행 중 보고 들은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중국을 요해하는 창구로 되고 있습니다. 미국 퓨 리서치 센터가 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면 미국인의 27%가 중국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2023년 조사 결과의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특히 젊은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기성세대보다 훨씬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테면 50세 미만 미국인의 약 3분의 1이 중국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해당 여론조사를 인용하여 중국 입경 관광 열풍을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소셜미디어에서 인터넷 내용을 자주 접하는 젊은 미국인들이 기성세대보다 중국에 대해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소셜미디어 상의 중국 관련 내용, 중국에 대한 외국 관광객들의 호기심 그리고 비자 간소화 조치가 함께 중국 입경 관광의 빠른 회복을 촉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1, 4분기 외국인 입국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했습니다. 미국 뉴스 사이트 엑시오스는 해당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한 젊은 미국인들의 인식이 변화했다고 전했습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의 미국인 중 상당수는 중국이 이미 상당한 글로벌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매체는 기성세대와 비교했을 때 젊은 미국인들이 소셜미디어, 유행문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중국을 더 많이 접하면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더 이상 전통적인 서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웹사이트는 중국인이 되기라는 인터넷 열풍이 관광 산업의 호재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글은 소셜미디어에서 중국 문화와 중국 상품, 중국 여행 경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구체적인 소비와 관광 수요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피통신은 중국 입경 관광이 뜨거워짐에 따라 중국이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비자 면제와 같은 편의 정책 외에도 모바일 결제 확대, 공항 봉사 개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더 유연한 숙박 선택 제공 등 일련의 지원 조치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이러한 조치들이 국제 관광객들의 중국 여행 체험을 향상시키고 중국이 국제 관광 목적지로서의 흡인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중동 위기로 일본의 바나나 공급이 어려워진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퇴근 시간 일본 도쿄의 한 슈퍼마켓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매장이 유난히 분주해 보입니다. 과일 코너에서는 바나나가 입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많은 손님이 슈퍼마켓에 들어서자마자 바나나 한 봉지를 집어들기도 하고 일부는 진열대 앞에 멈춰서서 다양한 품종과 규격의 가격을 하나하나 비교해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기자가 전문에게 최근 바나나 가격이 올랐는지 물었지만 전문은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고 그저 웃으며 요즘에는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판매하는 바나나의 99% 이상은 수입에 의존합니다. 2020년 바나나 수입량은 약 106만 톤에 달했습니다. 중동 정세의 영향으로 일본의 나프타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그 파생물인 바나나 숙성용 에틸렌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많은 바나나 수입 업체들은 향후 두 달 내에 에틸렌 공급이 중단된다면 푸른 바나나를 제때 숙성시키지 못해 노란 바나나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나나와 석유를 연결지어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바나나는 수입될 당시에는 여전히 푸른빛을 띤 상태이고 일본에 도착한 후 에틸렌 가스로 가득 찬 숙성실에서 완전히 익히는 과정을 거쳐야만 슈퍼마켓 진열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에 차질이 빚어진 후 일본의 석유와 그 중요한 파생물인 나프타 수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4월 일본 에틸렌 공장의 가동률은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석유화학공업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의 4월 에틸렌 생산량은 28만 3,5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1% 감소했습니다. 생산 설비 가동률은 67.3%로 하락하여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199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시장의 과일 가격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이 과일 자유를 실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960년대 이전에는 수입 제한 등의 영향으로 일본 바나나 가격이 매우 비쌌습니다. 한 연세가 지긋한 과일 가게 주인은 어렸을 때 바나나는 좀처럼 보기 드문 고급 과일이어서 병문안을 할 때에야 바나나를 사곤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1963년 일본이 바나나 수입 제한을 취소한 이후 한때 사치품이었던 바나나는 점차 일반 가정의 식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간 바나나 가격은 장기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장 서민적인 과일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일본 총무성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일본 가정의 연간 평균 바나나 구매량은 약 18.8kg에 달했습니다. 그렇기에 바나나 가격과 공급의 어떤 변화라도 시장의 주목을 받기 쉽습니다. 일본 바나나 수입업자 협회 아카시 히데지 비서장은 최근 일본이 지난 50년 중 가장 심각한 바나나 공급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카시 비서장은 현재 일본 슈퍼마켓의 바나나 공급은 대체로 정상적이지만 일부 수입업체는 이미 향후 2, 3개월 동안 필요한 에틸렌 공급을 확보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매업계는 점점 더 큰 비용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석유화학 제품과 관련된 포장, 운송 등 부문의 비용 상승이 점차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일본 다카이치 사나의 수상은 일본의 기존 나프타 비축량으로 2027년까지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실제 체감 온도와 정부 발표 사이에는 온도차가 존재합니다. 수입 바나나 가공량이 일본 전국의 약 30%를 차지하는 과일 기업 패밀리 신심은 자사 에틸렌 재고가 감소하고 있어서 국내외 새로운 공급 업체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고 일부 부문의 비용은 이미 거의 10배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4: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4: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졸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름철에 접어들어 날이 점점 더 일찍 밝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찍 잠에서 깹니다. 이때 일부 사람들은 눈을 감고 30분 동안 더 늦잠을 자거나 침대에 누워 30분 동안 동영상을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30분 동안 아침 운동을 할 것을 전문가는 권장합니다. 30분 일찍 일어나 아침 운동을 하는 것이 정말 30분 늦잠을 자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운동을 조금만 꾸준히 하면 암위험을 약 30% 줄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2026년 5월 국제암잡지에 발표된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점심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암위험이 26%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면 똑같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 점심에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암위험이 31%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총 9,038명의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 그들의 운동 습관에 따라 아침 운동형, 점심 운동형, 오후 운동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수면 습관에 따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류형,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류형, 불규칙한 수면 류형으로 구분했는데요. 최종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은 점심에 운동하는 사람에 비해 암위험이 26% 감소했습니다. 아침 운동 플러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점심 운동 플러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에 비해 암위험이 31% 감소했습니다. 이런 아침 운동의 보호작용은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진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는 아침 활동은 자연적인 일조기 리듬에 부합하기 때문에 암 예방 효과가 더욱 뚜렷하다고 합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전과 달리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챙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면서 프로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부릅니다. 민속놀이 좋을 시국.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가경제사회발전교획의 제도체계를 완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특별규획과 지역규획은 특정 분야와 특정 지역에서 국가발전규획의 실제적 실행을 뒷받침하는 데 착안하여 규획 내용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편성하고 규획의 목적성과 실행 가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규획 편성 절차를 엄격히 이행하고 사전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정하며 조문가의 공공결책 참여 제도를 완비하고 각 방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절차적 규범성을 통해 규획의 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규획 실시에 대한 전주기 관리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전 과정의 규획 실시 추진 기재를 구축하여 규획의 엄숙성과 권위를 수호해야 합니다. 실행 추진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각 지역과 각 부문은 실행 가능하고 평가 가능하며 곳과 가능한 목표 임무의 실시 배치를 제정하여 규제성 지표와 공공서비스, 생태환경보호, 안전보장 등 분야의 임무에 대해 책임의 분담 실행을 강화해야 하며 예상 지표와 산업발전, 구조조정 등 분야의 임무에 대해 량완 정책환경, 제재환경, 법치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감시평가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규획 실시 상황에 대한 동족 감시 측정을 진행하여 감시 측정 결과를 규획 실시의 강화 및 개선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규획 실시 상황에 대한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국가발전 규획 실시 상황을 조항 및 공무원의 제때 정시 보고하며 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재청해야 합니다. 평가를 거쳐 확실히 규획을 조정하거나 소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엄격히 심사 비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감독 효과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규획 실시 상황을 고가 평가 체계에 포함시키고 인민대표대회의 감독, 심계감독, 사회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감독 효과를 통해 규획의 목표 임무가 실제적으로 실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규획의 편성 및 실시에 대한 법치 보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종, 법에 따라 규획을 편성하고 실시하여 국가 경제 사회 발전 규획의 제도 체계를 완비할 때 대한 당장의 규정 요구와 효과적인 실천 경험과 방법을 법률 형식으로 고착화시키고 국가발전기획법의 립법사업 행정을 서둘러 추진함으로써 국가발전기획이 전략적 방향 선도 역할을 도잘 발휘하도록 법치로 선도하고 보장해야 하며 제도적 우월성을 국정운영의 효과성으로 도잘 조난시켜야 합니다. 계속하여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소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예산제도를 완비할 때 대하여 중요한 포치를 했고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참답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재정세무체제 개혁의 중요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하고 새로운 개혁을 계획 추진하는 원칙과 요구를 종합히 파악하여 재반 개혁 임무의 실시를 착실하게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위대한 로종에서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은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적 시기입니다. 과학적인 재정세무체제는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고 시장 통일을 수호하며 사회 공평을 촉진하고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하는 제도적 보상입니다. 따라서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한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절박한 수요입니다.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최우선 과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이미 만 달러를 초과했고 요소 주도형 성장에서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어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임무가 막중합니다. 재정세무체제는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초제도이며 재정정책은 고시조정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주요 사회 모순의 변화에 봉하여 고품질 발전에 유리한 재정세무체제 기제를 서둘러 보완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과 고품질 발전의 추진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를 혁파함으로써 다양한 경영 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발전 동력과 새로운 발전 우위를 조성하며 14억이 넘는 인구의 현대화 수준에 어울리는 사회적 부와 물질적 기반을 창출해야 합니다.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의뢰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 큰 용기와 더 강력한

0: 제도적 우월성을 국정 운영의 효과성으로 보다 잘 존화시켜야 합니다.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객관적 요구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세무 분야를 포함한 각 방면의 체제 및 기재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농지역 간 발전 격차 및 소득 분배 격차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1인당 자원 보유량이 적어 생태 환경 수용력이 비교적 큰 압력을 받고 있으며 발전의 외부 환경이 날로 준엄해지고 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당신 따라 가는 길은.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인류 왁친의 진화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천년이 넘는 왁친의 진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이 발명한 천연두 접종술에서 근대 영국의 시골 의사 에드워드 제노가 발명한 오두 왁친까지, 그리고 오늘날 과학자들이 유전자 지령으로 정밀하게 바이러스 구조를 해독하는 데 이르기까지 왁친 기술의 매 한 번 돌파는 인류가 전염병과의 투쟁에서 더욱 많은 주도권을 확보하게 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전염병, 전쟁, 기근은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는 3대 재난이었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아물지만 전염병은 그림자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드리워졌다가 폭발하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역사상 천연두, 페스트, 콜레라 등 치명적인 전염병이 유행하여 수억명의 사망을 초래했고 인류에게 엄청난 재난을 가져왔습니다. 전염두는 아마 이름이 가장 듣기 좋은 전염병일지 모르지만 왁진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죽음의 꽃이었습니다. 전염두 바이러스는 비말, 접촉, 에어로졸 등을 통해 전파되며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쉽게 퍼져나갑니다. 일단 인체에 침투하면 혈액을 타고 몸 전체로 퍼져 피부, 간, 비장, 골수 등 여러 장기를 감염시키며 감염자는 여러 장기의 기능 쇠약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전염두 바이러스의 이런 전파 방식은 사람마다 평등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우로는 왕공귀족, 아래로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천연두의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많은 군주들이 천연두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3000년 전 고대 이집트 제20대 왕조의 파라오 람세스 5세의 미라모리에서 천연두 고름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영국 여왕 메리 2세, 프랑스 국왕 루이 15세, 청조의 순치 황제 등도 천연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도 천연두 앞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데 하물며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천연두의 높은 치사률에 공포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매우 신기한 현상도 발견했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운 좋게 생존한 사람은 피부에 많은 마반이 남지만 일반적으로 재차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고대 의학자들은 천연두 예방접종이라는 대담한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즉, 건강한 사람이 주동적으로 소량의 천연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평생의 면역력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인체 소량의 천연두 바이러스를 접촉시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이 실천법은 바로 독으로 독을 다스리는 중의학의 오랜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대에서 일찍부터 독으로 독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는데 예를 들어 진조의학자 광흥의 조술 조후비 급방에는 광견병에 걸린 개의 뇌조직을 상체에 바르면 광견병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민간요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종이학의 독으로 독을 다스리는 사상은 훗날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한 종두법을 위해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천연두 예방접종술에는 도입법, 도장법, 함묘법, 소묘법 등이 있습니다. 명조 시기에는 이미 접종술이 민간에서 널리 류전하고 있었습니다. 17세기 후반에는 러시아인을 통해 토익으로 전파되었고 나아가 유럽 각지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소년도 예방접종술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소년도 접종에는 일정한 위험이 존재하지만 소년도의 발병률과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란 초년도 예방접종술은 고대 중국이 전염병을 막으면서 보여준 지혜를 구현한 것이며 현대 왁진 기술의 중요한 역사적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17년 오스만 제국 주재 영국 공사의 부인인 몬토규 부인이 초년도 예방접종법을 영국에 전파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마치 랜덤 박스를 여는 것과 같은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접종 후 면역력을 얻었지만 일부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란 초년도 예방 접종의 단점은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영국의 의사가 초년도 예방 접종법을 발명하는 결정적인 계기와 동기가 되었습니다. 제너는 당시 사람들에게 초년도 접종을 해주다가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초년도를 접종해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들은 모두 우두라는 질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두는 소에게 발생하는 젖소의 유두에 생긴 고름종을 접촉하여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제너는 이 발견에 호기심이 동했고 우두와 초년도 사이에 반드시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약 20년간의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796년에 제너는 모험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우두에 감염된 첫째 너구리의 소에 생긴 고름종에서 고름을 채취해 8살 남자아이의 왼팔에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또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 남자아이에게 인두를 접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소년은 소년도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가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제너는 2년 동안 23차례에 걸쳐 인체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험 결과는 우두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은 모두 초년도 바이러스의 면역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너의 우두 접종 실험 성공은 인류 최초의 왁진 탄생을 의미하며 이를 계기로 인류는 본격적으로 왁진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후세로부터 면역학의 아버지로 칭송받았습니다. 우두 접종술은 전 세계적으로 신속히 확산되었으며 1805년에는 오문을 거쳐 중국에도 전파되었습니다. 1980년 세계보건기구는 초년도의 종식을 공식 선언하고 몇 가지 실험실에만 초년도 바이러스 표본을 보관하게 했는데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근절된 전염병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두 접종술은 광견병 왁진, 콜레라 왁진 등 이후 인류의 왁진 개발에 중요한 개발과 지침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100여 년 전 프랑스 미생물학자 루이 바스테르가 발명한 단조병 왁진, 콜레라 왁진, 광견병 왁진은 현대 왁진 개발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생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자연 발생설이 유행했습니다. 바스테르의 게시목병 실험은 자연 발생설을 반박하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기원한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미생물질에 의해 발생한다는 미생물 유발설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리론은 현대 왁진학의 핵심 리론이며 그가 발명한 광견병 왁진 등은 이 이론의 대표적인 실천 사례입니다. 1880년 바스테르와 그의 조수들은 가끔 콜레라를 연구하다가 뜻밖의 발견을 했습니다. 오래 보관해둔 닭 콜레라 병원균을 닭들에게 주사하자 모든 닭들이 살아남았지만 신선한 병원균을 다른 닭들에게 주사하자 닭들이 모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인 실험을 거쳐 바스테르는 병원성 미생물의 독성을 약화시키면 면역 보호를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발견에 좋아요 그는 병원균의 독성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콜레라 왁진을 발명했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첫 인공 왁진이었습니다. 이후 같은 원리를 적용해 바이러스의 독성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단접병 왁진을 성공적으로 개발해냈습니다. 이를 통해 가축에게 면역력을 부여함으로써
당시 프랑스 가축 사이에 유행하던 단접병 전과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1930년대 전자현미경이 도입되면서 바이러스를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약독화 왁진, 불활성화 왁진, 서부단위 왁진 등 다양한 왁진 기술의 개발로 인류가 전염병 질병을 예방하는 데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약독화 왁진은 인공적인 방법을 통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약화시키고 면역 원성은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왁진을 가리킵니다. 콜레라 왁진, 소아마비 약독화 생왁진, BCG 왁진, 일본 뇌염 약독화 생왁진 등이 대표적인 약독화 왁진에 속합니다. 불활성화 왁진이란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를 화학적 방법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철저히 조교, 감염이나 복제 능력을 없애고 그 면역 원성만 보존한 왁진을 가리킵니다. A형 간염 불활성화 왁진, 소아마비 불활성화 왁진, DDAP 왁진, 덕균 불활성화 왁진 등이 흔히 볼 수 있는 불활성화 왁진입니다. 약독화 왁진과 불활성화 왁진은 모두 왁진한 병원체를 이용하여 면역체계를 자극합니다. 이와 달리 소단위 왁진은 오직 병원체의 특정 항문 성분만을 이용하여 면역체계를 자극하여 특이성 항체와 기억세포를 생성함으로써 목적성이 훨씬 강하고 정확한 면역보호를 제공합니다. 소단위 왁진은 약독화 왁진이나 불활성화 왁진에 비해 특정 병원체에 대한 목적성이 더 뚜렷하고 면역 효과도 더욱 좋은 편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대표적인 소단위 왁진으로는 B형 간염 왁진, 인간 요도종 바이러스 왁진, 대상포진 왁진 등이 있습니다. 20세기 말기에 서열 측정 기술이 발전하면서 핵확산 기술의 개발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병원체를 인체 주입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기존 왁진과 달리 핵산 왁진은 항문 단백질 자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세포가 항문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요전 정보를 제공해 인체를 항문의 생산 공장으로 바꿔줍니다. 전통적인 왁진에 비해 핵산 왁진은 개발 속도가 빠르고 안정성이 높으며 매우 정확한 면역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미 왁진 연구 개발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핵산 왁진은 DNA 왁진과 mRNA 왁진으로 나뉩니다. DNA 왁진은 1990년대에 이미 림상 시험 단계에 도달했지만 mRNA 왁진은 최근 10여 년간에 비로소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중 약독화 왁진, 불활성화 왁진, 소단위 왁진, 제조합 단백질 왁진, DNA 왁진, mRNA 왁진 등 다양한 기술이 병행 개발되는 가운데 mRNA 왁진이 독특한 강점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화이자 회사의 mRNA 왁진은 개발부터 림상 투입까지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는 평균 10년이 소요되던 기존 왁진에 비해 개발 주기를 대폭 단축한 것입니다. mRNA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고대 세포 바이러스 등 전염병에 대한 왁진은 이미 출시되었거나 부동한 림상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mRNA 왁진은 지능화, 개성화, 보편화의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나노 배상 시스템 최적화, 인공지능 보조 항문 설계 등 기술이 나날이 성숙해짐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개인 맞춤형 왁진을 통해 대다수 질병에 대해 평생 면역을 실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mRNA 기술은 암 치료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전염병 예방은 이 기술의 여러 응용 분야 중 하나일 뿐입니다. mRNA 기술이 암을 치료하는 핵심 원리는 특정 유전자를 정확하게 인체 세포 내에 전달하여 세포가 항암 단백질을 생성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면역 체계가 종양 세포를 정확히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인체의 면역 체계에 정밀 유도탄을 장착해 암 세포만을 정밀 타격하고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대한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mRNA가 암치료 분야에서 보여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감안할 때 모자라 암재발 방지 조사가 독감 확진 접종처럼 보편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김문우 가수가 부른 서우환 듣고 오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한택 선생님이 쓴 사향가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0: 음욕설이 지나자 양지바른 온도 아래 진달래가 망울지고 연집강의 보드나무도 어느새 연자주색 물이 올랐습니다. 참 빠른 게 절기입니다. 쌀쌀한 춘삼월이 언뜻 지나가고 청명이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청명을 맞는 내 가슴은 벌써 부풀어오릅니다. 청명을 코앞에 둔 어느 날 밤늦게까지 고향이란 장편 소설을 읽고 있는데 스크린 대화창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비급 보니 대련에 살고 있는 딸애한테서 오는 전화였습니다. 항상 제 엄마한테만 전화하던 딸애가 왜 이 밤중에 나한테 전화했을까? 궁금증도 들고 고마운 마음이 앞서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까? 딸애의 애교스럽고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오냐, 나는 등산도 잘하고 건강하게 잘 지낸다. 그런데 이 밤중에 웬일로 나한테 전화하는 거냐? 아버지, 딸이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안 됩니까? 아, 그건 아니고 내 전화는 항상 엄마한테 먼저 오고 가끔 엄마가 넘겨주는 폰으로 너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하는 말이다. 아, 네. 그땐 출근 중이던 아버지가 항상 늦은 귀가 때문에 저녁이면 엄마한테만 전화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랬어요. 이젠 퇴직하셨으니 저녁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다음부터는 수시로 저녁에 아버지에게 전화드린다고 약속할게요. 다른 일이 아니고 청명에 우리 가족 네 식구가 아버지 고향에 다녀오려고 그래요. 아버지, 기쁘시죠? 기쁘긴 하다만, 아니, 너희들이 음욕설에도 많은 돈을 팔고 설을 쉬려고 연기를 오지 않았니? 코로나로 3년이나 치과 진료가 불경기여서 어렵게 지내다가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은 까리에 진료소를 여러 날 비워도 되겠느냐? 아버지, 우린 아직 젊어서 돈을 벌 기회가 많습니다. 아, 고향에 계시는 큰아버지 춘수가 올해에 92세라면서요. 세월이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큰아버지 생전에 아버지 고향 마을에 가서 애들한테 마을 서산의 풍경과 그곳에서 자유롭게 떠돌며 먹이를 찾는 소떼들과 양떼들 모습을 보여주고 시골 풍경을 애들 마음에 새겨주고 싶어요. 딸애가 하는 말을 듣고 나는 저도 모르게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지금 개미 채바퀴 돌 듯하는 빠른 생활 절주에 성간 자식들이 제 친부모 만나기도 힘든 세월인데 친종집 일가 친척을 헤아리는 딸애가 너무도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소심한 아내가 문을 따끔히 열고 딸내미하고 무슨 전화를 그리 오래 했느냐고 묻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딸애네 온 가족이 청명의 조상산수에도 가고 큰아버지도 볼 겸 두루두루 고향을 방문할 계획인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 애들이 집을 사느라 치과 진료소를 개업하느라 빚을 태산같이 졌는데 왜 용업을 등한시 하고 그러네 하면서 나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아내를 설복했습니다. 여보, 무릎 아래 자식이라고 우리 애들도 이젠 제 자식을 거느린 어른으로 부모로 성장했어. 그리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전자화 시대의 빠른 템포에 잘 적응하고 있고 앉을 자리 설 자리 똑똑하게 분간하는 애들이요. 아, 글쎄요. 그래도 저는 애들의 자영업에 영향이 미칠까 봐 늘 손톱이 오물을 썰어요. 빚을 지고 사는 게 두렵다 말입니다. 엄마 된 당신의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지금 우리 또래 부모들이 그게 문제란 말이요. 반세기 전에 낡은 퇴소 부대죽을 먹던 관념으로 애들을 지배하려 두는 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니고 뭐요. 그런 생활 방식을 고집하면 오히려 퇴보란 말이요. 애들을 믿어 죽이요. 고래기가 당장인 우리가 애들의 근심거리로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왜 시대 조류에 앞서가는 애들을 근심한단 말이요. 나도 이젠 고정관념을 깨고 애들이 사는 생활 방식을 지지하겠소. 내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고 느꼈던지 아내도 잠자코 있었습니다. 딸내미네가 기어이 온다니 나는 은근히 기뻤습니다. 성군들과 함께할 고향 행사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보고 또 보아도 마냥 보고 싶은 송군들이고 오매 볼망 늘 가고 싶은 고향입니다. 아마 늙어서 나도 늙어서 그런가 봅니다. 평소 조용히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생각을 굴리노라면 정답고 인심모하던 산골말 전경이 영화 필름처럼 머리를 스칩니다. 개구쟁이 몇이 강에서 물고기를 잡던 일, 산으로 진종을 쏘다니면서 산열매도 따먹고 산새들과 술래잡이 하던 일, 단발머리 순이를 골려주어서 그 애가 나에게 종주먹을 내들고 시큰둥 새큰둥 하던 일, 그런 새침대기 순이가 그리워지는 것을 떨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순이가 고향에 있을 리 만무하지만 내 고향 화남촌은 화룡시내에서 남평, 송선 가는 도로로 4km 떨어진 거리에는 백여호가 오손도손 화목하게 살아가는 동네였습니다. 원래는 25호 마을로 1945년에 세워졌는데 마을이 살기 좋아 지금 백여 가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마을들은 외국 바람, 내지 바람으로 가구 수가 줄어들었지만 우리 동네만은 젊은이들이 돈벌로 빠져나가서 그렇지 가구 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 중심을 꿰찔러 남북으로 흐르는 시냇물은 어린애들의 놀이터고 아당네들과 처녀들의 빨래터였습니다. 진종일 방치소리와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향은 내 마음속에 영원한 집착이고 로망입니다. 딸내미 가족은 아이들 학교에 이틀 청각까지 맡으며 청명 전날에 왔었습니다. 딸내 네 식구와 연길에 사는 아들네 식구 셋까지 모였으니 집안은 잔치집 같았습니다. 손주놈들은 서로 반갑다고 밀치고 닥치고 깔깔대며 좋다고 야단 법석입니다. 친가 사촌이 없는 현실, 고모 사촌이 진정 제일 가까운 효력입니다. 대학에 진학하여 혼자 몸으로 연길에 온 지가 46년이 되고 지금은 나와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 아홉 식구가 되었으니 마음은 그제없이 기쁘기만 합니다. 이제 뿌리가 뿌리로 이어져 장백산 물줄기처럼 영원히 흘러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들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 두 대에 앉아 고향 마을로 가는데 7살 잡이 손녀 여령이는 차 창문으로 머리를 돌리고 연신 와와를 외쳐댑니다.
1: 할아버지, 저기 하늘이 너무 높고 파래요. 아, 저 구름이 저를 쫓아와요. 저건 소나무인가요? 아, 저 새는 무슨 새죠?
2: 에구, 그것도 몰라. 알라까지야.
0: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만 자란 애들이 자연에 대한 갈구는 내 가슴을 스르르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날에 전화를 받고 동생네 가족이 온다는 소리를 들은 92세 되시는 형님은 이른 아침부터 대문 밖을 들락거리고 고대하여 기다렸답니다. 아직도 형님은 앞산의 천년묵은 로

송처럼 탄탄하십니다. 고향의 맑은 공기, 산의 종기가 형님이 무병장수하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년장자인 형님은 고향에 살아계시는 력사고 사절입니다. 딸애가 대련에서 살고 있다고 하니 대련 바다가 푸른가고 물어보십니다. 형님은 88세가 되는 해야 비로소 바다는 푸르고 하늘은 높다는 것을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는 딸 보러 가면서 실제 체험으로 느낀 시골 할아버지입니다. 고향의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까지 모조리 눈안에 익히고 평생의 피땀을 고향의 검은 땅에 뿌리신 형님. 지금까지 조부모와 부모님의 선산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고집스레 지키고 서 있는 동산의 저 선바위 같은 형님. 이런 형님이 고향에 건지하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시름 없이 뛰노는 성군들을 바라보다가 나는 조부모님과 부모님 산소가 있는 리화동남산 언덕을 주세보았습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선군들과 그 후손들의 고향 나들이를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고생만 하시다가 타계하신 부모님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은 가슴 아픈 추억이고 눈물입니다. 감상에 젖어서 추억에 빠진 사이에 태양은 벌써 머리 위에 정수리에 내려앉았습니다. 딸에는 큰아버지의 일가를 비롯한 화룡에는 모든 친척들을 화룡시내 백년 돌솥밥집에 모셨습니다. 형님은 92세여도 지팡이 신세도 지지 않고 식당 2층에도 거뜬히 올라오셔서 좌상자리에 앉으시어 흐뭇한 표정을 지으십니다. 즐겁게 식사를 한 후 형님은 딸애가 500원이나 주더라며 먼 걸음 행차에 차비도 많이 발고 식당에 청하느라 돈도 많이 썼겠는데 하며 나한테 가만히 말을 건넜습니다. 내가 애들의 성인이 받아서 맛있는 거나 사서 잡수시라고 하니 형님은 애들처럼 기뻐하십니다. 딸의 가족의 고향 나들이가 고향 사랑이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하니 아들, 딸 두 자식을 키운 것이 잘된 거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고향은 언제나 친근하고 정이 돕니다. 또 자식들의 처사가 훈훈하게 가슴을 적셔줍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일의 고행입니다. 한 일의 뜻의 외롤고 거를 행으로 풀이되는 일의 고행은 남의 충고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조우와 장탕은 황제 한경제의 신임을 받고 태종 태부가 되어 나라의 각종 법규를 제정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조우는 자신에게 매우 엄격한 관리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의 뜻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었고 모든 일을 나라의 규정에 따라 집행했습니다. 태종 태부가 된 후 그는 자신이 짊어진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인간관계로부터 생기는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손님 접대를 그만두었습니다. 명절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면 다른 관리들은 친구들을 만나 한담을 했지만 그는 조종의 비밀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적으로는 관리들과 레왕하지 않았습니다. 조우는 원래부터 박식하고 언변이 좋아서 그가 술좌석에 있으면 좌중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기뻤습니다. 그런 조우가 태종 태부가 된 후 친구들과 레왕하지 않고 술좌석에 참석하지 않자 친구들은 호조남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는 사의를 표할 뿐 단 한 번도 공경태후의 댁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친구들은 그를 많이 오해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친구들은 점차 나라에 충성하는 조우의 이런 마음을 알게 되어 그를 믿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한편 다른 대중태부였던 장탕은 조우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으며 널리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리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품을 가리지 않고 가까이 했습니다. 장안성의 돈 있는 부자들은 장탕의 노여움을 샀다가 큰 변을 당할까봐 두려워 늘 장탕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얼마 후 장탕은 한경제와 재상에게 간언을 많이 한 덕분에 관직이 더 올라가 오사대부라는 벼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흉노족의 외교 정책 문제를 토론하게 되었는데 당시 박사였던 적사는 한경제에게 화친 정책을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는 흉노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흉노족과 대항해봤자 손실만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적사는 장탕은 보기에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간신에 불과하다라고 가차없이 질책했습니다. 한경제가 적산에게 하나의 군을 지켜낼 수 있는가라고 묻자 적산은 지켜낼 자신이 없다고 대답했고 하나의 현을 지켜낼 수 있는가라고 묻자 적산은 그래도 자신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적산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장탕은 더욱 황제의 신임을 얻었지만 날이 갈수록 문무백관들의 원한을 사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탕은 황제의 의심을 사게 되었는데 한경제는 조우를 시켜 그를 문초하게 했습니다. 조우는 장탕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려려고 했는데 장탕은 자신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자 더 이상 발뺄 수 없음을 깨닫고 자살했습니다. 이리 고행이라는 고사성문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참대곰 국가공원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단일 물종으로 명명한 국가공원입니다. 감숙 사천 섬서, 세계성을 가로탄 참대곰 국가공원은 야생 참대곰 원생 서식지

0: 70% 이상을 포괄하고 13개 참대곰 개체군 생태 통로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참대곰 국가공원은 야생 참대곰의 번식과 생존을 위해 생태 방어선을 구축하고 야생 개체군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참대곰 국가공원은 중국 참대곰이 번식하고 생활하는 핵심 구역입니다. 2021년 공식 설립된 참대곰 국가공원은 총 면적이 2만 2천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그중 사천 성내의 면적이 전체 공원의 근 88%를 차지합니다. 사천성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 참대곰 수는 1,227마리, 이는 국가공원 내 야생 참대곰 수의 92%를 차지합니다. 중국과학원 생태환경연구센터 서유화 연구원은 참대곰은 실은 대표종이라며 참대곰을 통해 전반 생물 다양성, 야생 동식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키우고 더 많은 자원이 보호 사업에 집중되도록 이끌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참대곰을 보호하면서 전반 지역을 보호하는 효과가 나게 하고 그 안에 통일적으로 분포된 우란갑, 금빛 원숭이, 뢰소 참대곰 등 많은 물종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원초성과 완정성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공원 건설과 관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있으며 자연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연경관이 가장 독특하며 자연유산이 가장 값지고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을 국가공원 체계에 포괄시키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더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60편 문화의 자신자강을 추진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여웅의 도시 남창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제남시 장구구 박물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마을도서관의 박사관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망종과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60편 문화의 자신자강을 추진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문화의 자신자강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문화를 더욱 찬란하게 빛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착안해 제기한 중대한 론단이고 중요한 과업으로서 우리 당의 드높은 문화적 자각성을 구현하였고 우리 당의 선명한 문화적 입장을 과시하였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전 국면에서 문화 건설의 중요한 지위를 한층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었고 문화의 역할과 문화 발전 법칙에 대한 우리 당의 인식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문화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융성하여야 국운이 흥하고 문화가 강해져야 민족이 강성해집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문화 건설을 역사상의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고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네 가지 자신감에 포함시키며 의식 형태 영역에서 시종 막스주의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제도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 체계의 하나의 근본적인 제도로 확립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핵심 가치 체계를 견지하는 것을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본 방략에 포함시켜 우리나라 문화 건설이 근본을 바로잡고 수정 혁신하도록 추진하고 의식 형태 영역의 형세가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도록 추진함으로써 당과 국가 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 데 막강한 긍정 에너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함에 있어서 문화는 대체할 수 없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오유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함에 있어 문화는 중요한 내용이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는 중요한 버팀목이며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에 있어 문화는 중요한 요인이고 전진 과정에 부딪히는 각종 위험과 도전을 이겨내매 있어 문화는 중요한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류 문명 진보를 추진함에 있어 문화의 중요한 지위를 살펴보고 시대의 거세찬 흐름 속에서 사회 변혁을 선도함에 있어 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파악하며 세계 정세의 복잡 다단한 변화 속에서 종합 국력을 형성함에 있어 문화의 중요한 영향을 인식하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 속에서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함에 있어 문화의 중요한 가치를 발휘하며 문화 건설을 당과 국가 사업 전반에 가장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역사적 능동 정신을 분발시켜 사회주의 문화 강국을 서둘러 건설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강대한 사상 선도력, 가치 선도력, 문화 결집력, 정신 추진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하는 것은 국운의 흥망 성쇠와 관련되고 문화의 안전과 관련되며 민족 정신의 독립성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문화적 자신감은 보다 기초적이고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확고한 자신감이자 한 나라, 한 민족의 발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지구적인 역량입니다. 자신의 문화에 대하여 확고한 자신감을 가져야만 정도를 지키는 의지력, 분발 정지라는 원동력, 변혁 혁신하는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함에 있어서 우리는 충분한 이유와 충족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화민족의 가장 깊은 정신적 추구가 축적되어 있고 중화민족의 독특한 정신적 징표를 대표하며 중화민족의 지구적이고 강기한 결집력과 구심력을 형성하고 현시기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자양하고 있는 중화민족의 5000여년의 문명 발전 과정에 잉태한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혁명과 건설과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창조한 혁명 문화와 사회주의 선진 문화는 반드시 고수하여야 하는 정신적 고지이자 우리가 문화적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고 견실한 초석입니다. 우리의 문화적 자신감은 문화의 축적, 전승과 혁신 발전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실천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밝은 미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오늘의 세계에서 어느 정당,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느냐를 말하자면 다름 아닌 중국 공산당, 중화민공화국, 중화민족이 가장 자신감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더욱 자각적으로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증강하고 더욱 자각적으로 새로운 문화 사명을 떠매야 하며 실천과 창조 속에서 문화 창조를 진행하고 역사의 진보 속에서 문화의 진보를 이룩해야 합니다.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가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0: 면 문화 자강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문화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의식 형태 영역에서 막스주의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근본 제도를 견지하며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하는 근본적인 방향을 견지하고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방침을 견지하며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견지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도로 하여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발전시키고 혁명 문화를 고양하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를 전승하며 날로 늘어나는 인민의 정신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단합 분투하는 공동의 사상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국가의 문화 소프트 파워와 중화 문화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확대하며 사회주의 문화 강국 건설을 앞으로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래 기다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여웅의 도시 남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산발이 둘러서고 강물이 도시와 함께하는 강남의 옛 도시 남창은 서쪽으로 소산에 기대고 북쪽으로 매령을 바라보며 감강이 도심을 가로질러 흐릅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옛도시 남창에서는 1927년 8월 1일 중국 공산당의 무력투쟁 시작과 중국 혁명군대 창건의 서막을 연 8.1 봉기가 일어나 군기가 휘날린 도시라 불리기도 합니다. 강서성의 북부, 감강과 무하의 하류, 파양호의 서쪽 호숫가에 위치한 남창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동시에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도 보유한 여웅의 도시입니다. 기원전 202년, 항고조 류방이 영음 후 관영에게 남창 일대를 수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듬해 관영은 오늘날 남창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4km 거리의 황성사 근처에 둘레 5km 이상의 성문 6개를 낸 토성을 축조했는데 당시 관성이라 불린 이 성이 바로 남창성의 시작입니다. 그로부터 장강도역 경제문화의 발전에 따라 남창성은 날로 확장되었습니다. 동진때인 371년 내지 372년, 현지의 태수 범령이 대규모로 성을 보수하면서 동북쪽과 서남쪽에 두 개의 성문을 새로 냈습니다. 당나라 초반에 관성의 서북쪽에 성을 새로 축조했는데 청색의 벽돌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 뒤 685년과 809년 두 번에 걸쳐 남창성을 증축해 성곽이 한나라 때의 관성에 비해 배로 확대되고 둘레도 10km로 늘었습니다. 오늘날의 남창성은 바로 당나라 때 축조한 이 성을 기반으로 발전 확대되었습니다. 남창은 도시가 세워져서부터 줄곧 부와 주, 성, 도의 소재지로 인문경관이 아주 풍부하고 고건물이 즐비합니다. 당나라와 송나라 때 남창은 강남의 유명한 도시여서 당시 남창성에는 인구가 많고 누각과 정자가 즐비하며 아담한 정원과 아늑한 절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명소가 바로 등왕각입니다. 강남 3대 루각 중 으뜸인 등왕각은 당나라 때인 653년 당태종의 동생인 리원영이 홍주 자사로 있을 때 남창성 서쪽에 감강기슭에 지은 별채입니다. 리원영이 등왕으로 책봉받은 후 이 루각은 등왕각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당서 등왕전에는 강가에 우뚝 솟은 등왕각은 웅장함을 자랑하고 루각에 올라 저 멀리 바라보면 아름다운 경치가 한눈에 안겨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등왕각은 역대로 사대부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잔치를 베푸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당나

나라신 왕발이 귀성길에 이곳을 경유하다가 현지의 요지가 등왕각에서 베푼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높은 루각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향기로운 미주를 마신 왕발은 주흥에 이르러 즉석에서 천고의 절창이 된 시 등왕각서를 썼습니다. 그로부터 시는 루각으로 인해 더욱 멀리 전파되고 루각은 시로 인해 더 유명해졌습니다. 당나라 시인들인 백거이와 두목, 북송의 문학자들인 구양수와 증공, 왕안석, 동진의 서희가 왕이지, 남송의 시인 신기질 등도 모두 등왕각에 올라 작품을 남겼습니다. 1300여 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등왕각은 28차례나 무너졌다가 다시 지었으며 현재 건물은 1985년에 개축한 것입니다. 송나라 때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등왕각은 강가의 우뚝 솟아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54.4m 높이의 루각은 겉으로 보기에는 3층이지만 사실은 6층으로 되어 있고 지붕에 푸른 기와를 얹었으며 조각이 즐비한 붉은 기둥이 소박하면서도 우아합니다. 등왕각에 올라서면 감강과 남창의 아름다운 경관이 한눈에 보여 마음이 탁 트입니다. 남창시 남쪽에 위치한 청운보는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한 도관입니다. 기원전 6세기 주령왕의 아들 진이 이곳에서 단약을 구웠다고 전해집니다. 동진 때 도교 정파가 창설되면서 321년부터 이곳은 도교암자가 되었고 청나라 때인 166년 명태조의 제10대 손인 주탑이 이곳에 은둔하면서 청운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청운보의 주요 전각들인 관제전과 료조전, 호조전은 중심선에 한 일자로 줄지어 있고 건물들은 구불구불하고 아늑한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석법과 정교한 시문으로 유능한 주탑은 특히 서예 분야에서 호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탑이 심플한 필치로 산수의 경지를 그리는 대가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팔대산인이라고 부릅니다. 청운보에 조성된 팔대산인 기념관에는 주탑의 명시와 명화 외에 그의 동생인 주석회, 대나무 그림으로 유명한 청나라 화가 정판교, 근대 중국의 유명한 화가 제백석 등의 작품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남창이 여웅의 도시라 불리게 된 것은 1927년 8월 1일부터입니다. 당시 주울래와 주덕, 하룡, 엽정, 두백승 등이 남창에서 시대적 의미를 가지는 8일 남창봉기를 지휘해 중국혁명의 새로운 기원을 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1927년 8월 1일은 중국의 혁명 역사에 기록되고 중국 군대의 건군 기념일로 되었으며 남창은 군기가 처음으로 휘날린 여웅의 도시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남창에는 또 1920년대에 많은 혁명 사적지들이 보존되어 사람들에게 중국 혁명의 어려우면서도 눈부신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8일 남창봉기 총지휘부 사적지와 8일 남창봉기 기념관, 하룡 지휘부 사적지, 엽정 지휘부 사적지, 신사군 군부 사적지 등입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노래 가을잎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에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제남시 장구구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제남시 장구구 박물관은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제남시 장구구 쌍산 서가와 경십동로 교차로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 면적은 약 3만 평방미터입니다. 제남시 장구구 박물관의 전반 건축은 불규칙적인 삼각형으로서 현 단계 진열 전시는 1층에 있습니다. 서청에 들어서면 커다란 한 폭의 대형 한백옥 조각벽이 장구의 깊은 역사 문화 바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전시로는 장구 역사문물전과 락장 한묘 문물전이 있으며 소장품으로는 도자기, 동기, 철기, 목기, 고적, 서화, 석기, 혁명 문물 등이 있습니다. 2022년 말까지 제남시 장구구 박물관에는 소장품 2만 6천 점, 문물 380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됐습니다. 제남시 장구구 박물관의 고대 화폐 정품전은 조용히 천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각기 다르고 찬란한 빛의 고대 화폐들이 정교하고 설계된 불빛 안에서 관중들을 끌어모여 발걸음을 멈추고 교류하도록 합니다. 아이들은 발끝을 세우고 호기심을 안고 유리창 안에 기이한 금속 조각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순간 역사의 무게와 어린이들의 호기심이 완벽하게 융합됩니다. 전국 10대 고고학 새 발견 전시전에는 장구 초가 유적지, 성자의 유적지 등 중대한 고고학 성과들이 사람들에게 오래된 문명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도자기와 신비한 옥기 그림은 수천 년 전 선민들의 지혜와 창조력을 생동하게 보여줬으며 역사와 현재의 경계를 녹여버렸습니다. 장구의 유구한 역사는 문화 축적을 잉태하고 풍부한 문화 문물을 남겼습니다. 지상과 지하의 문물, 유적 위에도 많은 소장품들이 있으며 1100년을 걸쳐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물은 응고된 역사로 장구라는 이 땅의 역사와 휘황함을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시대의 락인을 찍으며 풍부하면서도 소박하고 간단하면서도 휘황하며 장구 인민들의 소박함 속에서 더 빛을 발했습니다. 제남시 장구구 박물관은 소장한 문물들을 정리하고 도자기, 동경, 자기 조각판 등 진귀한 문물을 선발해 전시함으로써 관중들에게 아름다움을 선보였습니다. 문물의 정교함을 감상하고 문명의 휘황함을 느끼면서 역사의 침전을 느끼고 역사에 대한 사고를 불러일으켜 장구의 역사 문화에 대한 정감을 증강시킬 것입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4: 그렇지.
3: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마을 도서관의 박사 관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동 림기의 작은 마을인 항도촌에는 특별한 도서관 하나가 있습니다. 도서관의 이름은 사원이고 모든 이에게 무료로 개방하며 그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습니다. 이 도서관은 관장인 주경규의 세 칸짜리 낡은 집을 개조해 만든 것입니다. 주경규 관장은 항도촌에서 나온 문학 박사입니다. 사원이란 이름의 이 도서관은 개설된 지 5년 만에 항도촌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자발적으로 세워진 이 마을 도서관은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 이는 또 어떻게 마을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고 있을까요? 아침 8시면 사원 도서관에 문이 열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서관은 아이들로 가득 찹니다. 특히 주말과 방학이면 아이들은 일찍 사원 도서관을 찾아 숙제를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골라 조용히 앉아 읽습니다. 학부모 왕조우는 도서관이 출근하는 곳과 매우 가까워 출근할 때면 아이를 도서관에 데려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맡길 수 있으니 부모님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모두 리로운 것입니다.

0: 있습니다. 도서관 관장인 주경귀도 이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주경귀는 어릴 때부터 독서를 즐겼으나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터라 그에게는 읽을 책도 없었고 심지어 학비 마련조차 어려웠습니다.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것, 이는 그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책이 없었습니다. 당시 집에는 오직 형이 중학교를 다닐 때 읽던 책, 당시와 송사 두 권뿐이었는데 심지어 그마저도 불법 복제품이었습니다. 제가 20년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온 가족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과 여동생도 저를 위해 공부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또 선생님들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그 어떠한 말로도 다 할 수 없습니다. 문학에 대한 열애로 2018년 주경귀는 상해 직장을 그만두고 계속해 문학 공부를 이어갔으며 끝내 상해 교통대학 문학 박사 학위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는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소학교 친구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의 집에는 서재는커녕 책상도 변변치 못했고 읽을 수 있는 책도 없었습니다. 또 마을 교통이 편리하지 않다 보니 시내에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시내 도서관에 보내려면 부모님은 시간도 돈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도서관을 마을에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도서관이 생긴다면 집문만 나서면 도서관에 도착할 수 있기에 부모님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도서관 설립이란 결정을 내려서부터 행동에 옮기기까지 2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는 망설임도 있었고 동요도 있었습니다. 당시 주경규의 학업과 사업 모두 확정되지 않았고 그는 상해와 림기 두 곳을 뛰어다니느라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도서관을 차린다는 것은 장소도 필요하고 인력과 비용 투입 모두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마저 힘들게 박사시험에 합격하고는 또다시 농촌으로 돌아와 고생을 사소한다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경귀는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은 상태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도서관을 차려주고 싶은 마음은 갈수록 절박해졌지만 그는 또 다른 난제에 부딪혔습니다. 도서관을 어디에 지어야 할까? 주경귀는 자신의 집으로 눈길을 돌렸고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지지했고 이는 주경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전폭 지지를 얻었지만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면서 일부 친척과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생활 환경과 직장을 포기하고는 돈도 벌지 못하고 심지어 돈을 들여야 하는 일을 한다니 말입니다. 주경귀는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을 친구들도 그를 지원하기에 나섰고 그를 도와 모금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모은 돈 8만 원으로 책과 도서관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했고 인테리어에도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주도하에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 방 하나를 먼저 마치고 다른 방으로 옮기면 아이들은 그새를 못 참고 완성한 방에 들어가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비붕 부관장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한평생 농산일만 해왔습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책 한 주머니를 저에게 가져다 주며 도서관을 짓고 있지 않냐며 조금이라도 보태라고 하시더군요. 70세가 넘는 분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토록 지지해 주시니 너무 감개무량했습니다. 현재 사원 도서관 책장에는 다양한 분야의 도서 2만여 권이 마련되어 있으며 아이들은 조용하고 깔끔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골라 읽을 수 있습니다. 주경규는 상해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의 아버지 주성림이 도서관 관리를 도맡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방끈도 짧은 사람이 어떻게 임하냐며 물러섰지만 그래도 아들 부탁에 선뜻 나섰습니다. 도서관이 생긴 지 이젠 5년이 되어가지만 주경규는 아직도 아이들의 독서 꿈을 위해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5년 사이 도서관은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쾌적한 독서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침 8시면 주성림은 도서관으로 출근합니다. 사원 도서관 관리원이 된 후 그의 일과는 매우 충실해졌습니다. 도서들을 정비하고 아이들에게 도서 대여를 가르치고 또 도서관 청소도 해야 합니다. 휴식률도 없고 월급도 없지만 주성림은 자신이 하는 일에 푹 빠져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주성림에게 있어 이 일은 더욱이 안성맞춤입니다. 아이들은 주성림을 도서관 할아버지라고 친절하게 불렀으며 마을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 주경규는 박사과정을 마치고 상해 교통대학에서 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방학 되면 그는 항도촌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집이 아닌 그가 다니던 학교입니다. 그는 학교를 찾아 아이들의 학습 상황과 수요를 살펴보고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강의하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교실 밖으로 나와 더 큰 세상을 알아가도록 합니다. 앞으로 주경규는 사원 도서관 분관 두세 개를 더 설립하려다고 밝혔습니다. 취지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바로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원이란 이름은 주경규가 일하는 학교 교훈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는 고향 땅이 있었기에 자신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도서관에 불빛과 책향기를 가득 채워 고향 땅에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오랜 친구들의 도움, 그리고 사회인사들의 따뜻한 응원까지 더해져 이 마을 도서관은 온기와 활력으로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힘이 모여 아이들이 믿고 디딜 수 있는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계단을 이루었으며 아이들은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 산 너머의 산과 별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문화순례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망종과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종은 종자가 싹 트는 때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르러 까끌아기가 있는 밀이나 보리를 베고 또 까끌아기가 있는 벼를 심는다고 해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리 마당질을 하며 마지막 씨 뿌리기를 다그칩니다. 뽁국새 소리가 망종을 재촉한다는 말이 있듯이 창공을 날아예는 뽁국이와 종다리의 우짖음이 농산일을 재촉합니다. 음력으로는 4월 내지 5월경이고 양력으로는 6월 5일이나 6일에 해당하며 이날의 태양 환경은 75도입니다. 옛사람들은 망종으로부터 하지까지의 기간을 5일씩 3개호로 나눈 후 매개호의 특징을 잡아냈습니다. 초호에는 봄아제비가 생긴다는 말이 있듯이 봄아제비가 생겨나 곡식 잎사이를 뛰어다니며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중후에는 때까치가 울기 시작한다, 마루에는 새들이 울지 않는다고

자식들이 자기의 후대를 위해 알을 까느라고 울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이 무렵은 모내기와 보리베기에 알맞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보리는 익어서 먹게 되고 변모는 자라서 심게 되니 망종이오라는 말도 있습니다. 보리는 망종 전에 배라는 속담이 있듯이 망종까지는 모두 베어야 논에 벼도 심고 밭갈이도 하게 됩니다. 이는 망종을 넘기면 바람에 쓰러지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망종복이라 해서 망종이 일찍 들고 늦게 듬에 따라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칩니다. 음력 4월 내에 망종이 들면 보리 농사가 잘 되어 빨리 거둘 수 있으나 5월에 망종이 들면 그해 보리 농사가 늦게 되어 망종 내에도 보리 수확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또 망종까지는 보리를 베어야 논에 벼도 심고 밭 갈아 콩도 심게 됩니다. 망종을 넘기면 모내기가 늦어지고 바람에 보리가 넘어져 수확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보리는 씨 뿌릴 때는 100일, 거둘 때는 3일이라 할 정도로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보리를 수확한 후에는 보리 깍대기를 태워야 모내기에 편리합니다. 망종 때는 농산일이 끊이질 않고 연속으로 이어져 이를 멈추는 것을 잇는다고 망종이라고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농번기의 최고 절정인 것입니다. 모심기는 괴로운 일입니다. 논에 물이 많으면 심어도 모가 곧 뽑히고 적으면 구댕이가 쉽게 드러나 뿌리가 마릅니다. 또 모를 심으면 며칠간 목끝이 하얗게 마르는 죽사름을 시작합니다. 모자리에 있다가 옮겨오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잠시 죽은 듯이 있다가 뿌리를 내리면서 다시 기운차게 살아오르기 위해서입니다. 노래 가끔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중요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머니 으슬슬 아치니 허점다가 내로리긋 할고니 아무리그 은놈의 허일어선다 학살지 은어드르 하루시 허일도 눕눕눕 발발하다 넬바스는데 보내슈 리링인 달리 우주로 눕든 바라 다섯란 알씨 갓들 수우든 말도랏 왓뚜 꽈르빈 지르그 서구르시 알제 온드리 나골네 얼굴들의 가르미엔치는 엄나주기 더 바라는 적스클레 을근우